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에 들뜬 나비야. 바리톤 브린트 터펠의 노래 그리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참 여러 가지 포인트를 쌓고 있죠. 우리가 뭐 운동 한 번 더 한 거, 아니면 책을 몇 페이지 더 읽은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뭐 하나 끝낸 것, 또 누군가와 나눈 좋은 대화도 그렇고요.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노력 중에는 또 아직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그런 포인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포인트 쌓으라 그러면 일단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번호 누르고 쌓다가 그걸 언제 쓰는지 정작 몰라서 못 쓰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쓰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꽤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포인트 많이 많이 쌓아보시죠. 나중에 어디에 쓰이게 될지 몰라도 아마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0: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카티프로쉬.

파가니니의 24개의 무반주 카프리스 가운데 11번 C장조 안단테 프레스토 안단테를 데이빗 가렛의 바이올린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왜 이게 무반주가 아니고 피아노가 있었느냐 하면 슈만이 이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를 피아노 반주를 더한 버전으로 편곡을 했거든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슈만의 편곡 버전이었고요. 함께 연주한 피아니스트는 브루노 카니노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떤 음악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들꼬년이님이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할 때 레이저 불빛으로 특정 지점, 포인트를 가리키는 걸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가 짚는 포인트는 중요한 부분이죠.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는 대화와 음악은 포인트이고 이를 짚어주시는 정원님은 아당의 포인터가 되시겠네요. 음악과 정겨움의 포인트를 쌓는 이 시간 밝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멋진 멘트 보내오셨습니다. 아, 포인트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flat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듣겠습니다. 앨리슨 발솜의 트럼펫, 도이치 캄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flat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앨리슨 발슴의 트럼펫 도이치 캄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가희님이 오랜만에 듣는 1악장 하이든의 호기심과 재치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이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은 우리가 그 장악 퀴즈로 잘 알려진 3악장을 주로 듣다 보니까 오히려 또 1악장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조금 차분한 1악장 참 좋네요. 아까 강소영님이 재밌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보다가 궁금한

이런 점이 생겨서 마이 넘버원 피아니스트 정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말 기자님처럼 질문을 쏟아내 주셨는데요. 재밌어서 좀 읽어봤어요. 1번 질문. 다른 악기에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일이 예술적 공감 이외에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일이 되곤 하나요? 피아니스트 썸남이 바이올리니스트 전 여친의 반주를 해준다면 신경 쓰일 정도로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같이 연주를 한다는 게요. 연습 과정에서 이렇게 뭐 서로 정말 숨소리, 타이밍까지 다 맞춰가면서 호흡 맞추다 보면 확실히 특별한 교감이 생기긴 해요. 그게 순수하게 음악적인 신뢰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까지 섞이는 건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근데 드라마적인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기엔 딱 좋은 설정인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피아니스트님들은 주로 백팩을 메나요? 정원님 퇴근길에서도 백팩을 본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악보, 그 전자악보 이런 것들이 꽤 무겁잖아요. 근데 한쪽 어깨만 메면 또 팔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손에 들어도 그렇고 하니까 양쪽 균형 맞춰서 멜수 있는 백팩을 실용적으로 저도 애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음악가들에게 브람스는 짝사랑의 이미지가 그리 독보적일까요? 투머치 질문 송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브람스가 이 스승의 아내, 스승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를 평생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부분, 확실히 굉장히 인상 깊죠. 그 짝사랑이 음악에 엄청난 양분이 되어준 것도 사실일 테고요. 하지만 또 브람스를 소개할 때 너무 그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자칫 좀 상업적인 마케팅처럼 느껴져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브람스는 짝사랑이라는 프레임 하나로 가두기에는 너무나 또 깊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음악가잖아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나를 소개할 때마다 습관처럼 이 말을 썼다.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귀찮기도 했고 특별한 것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동의하니까 속으로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며 내심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래봤자 앙증맞은 도토리 기재길 뿐이지만. 그렇다면 평범의 기준은 뭘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아주 당연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딱 내 이야기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저냥 지냈더니 어느새 마흔까지 쾌속선을 탄 듯 단숨에 달려왔다. 나는 아주 전형적인 삶의 표본을 따라왔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인생의 정석이라고 여겨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밟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마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고 서른 무렵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웠다. 마치 인생 공략집에 나올 법한 코스를 착실히 따랐다. 그러면 평범한 게 나쁘냐고? 물론 아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정도는 된다는 뜻이니까. 게다가 나는 스스로 평범함 속에서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산다고 여겼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항상 인생의 관문을 한 번에 통과하고 어찌어찌 잘 되어왔으니까. 그런데 막상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 하고 칭찬을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가슴속 어딘가가 턱하니 막혔다. 연봉은 회사 규모에 비해 아담하고 서울은커녕 경기도 외곽에서 전세를 전전한다. 차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남들의 기준에는 꼭 들어가는 항목이니 넣어보자면 이제는 구식이 된 차를 탄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괜찮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평범 그 자체. 10여 년의 학교 생활을 마친 끝에 동경하던 직장인이 되었지만 막상 별것 없었다.

입사 전에는 무척이나 거대해 보이는 세계였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자 반짝이던 세계는 하루 이틀 만에 빛을 잃었다. 눈칫밥을 먹고 시도 때도 없는 야근을 반복하다 어느새 맥 빠진 동태눈이 되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지친 사람들 뿐이다. 적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귀찮아 휴대폰을 켠다. 오늘도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끝났다.

아, 음악이 너무 아름답죠. 마뉴엘 퐁스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타 보내드렸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저는 요 근래 계속 방송하면서 음악 들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거든요. 우리 CBS 목동 스튜디오에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창이 없이 그냥 꽉 닫힌 스튜디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 보여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또 이렇게 오늘처럼 아 쾌청한 날은 이런 날대로 정말 이 음악이 더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들으면.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정지원의 책 지독하게 평범한 40대 퇴사로의 우당탕탕 생존 모색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책 제목이 매우 평범하지 않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부분이 참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비교하게 되잖아요. 평범하다는 게 초라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별일 없이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까 전에 수평기님이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2년 전 허리 수술하기 전 느껴봐서 정말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좋은 말 주셨는데 평범하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 쉽게 붙이는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비슷한 하루를 견뎌도 그 안에는 저마다 다른 기쁨과 한숨, 애씀의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봉쇄의 작은 별을 들으니까 눈에 띄게 찬란하지 않아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 하나쯤 모두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빛을 발견하고 살면 평범하다는 생각 안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우리 그 선물 놓치지 말고 모두 받기로 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아일랜드 미녀의 오 데니보이 보내드릴게요. 테너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아일랜드 민요 오 데니보이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였습니다. 비스타탑님이요. 약간 들떠있던 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노래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0753번님은요. 36년 만에 새 집으로 이사해서 구석에 두었던 라디오를 닫고 있는데 갑자기 켜지면서 정원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얼마나 반가운지요. 라디오가 살아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이 사연은 정말 감동인데요. 얼마나 오래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오랫동안 듣지 않던 구석에 있던 라디오를 닦는데 그 켜지면서 또 심지어 아름다운 단순이가 나오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 또 CBS를 듣고 계셨나 봐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들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에드바르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입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하나는 짧은 피아노 소품들이지만 모두 모아놓고면 상당히 큰 작품집이에요.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가 186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34년에 걸쳐서 모두 66곡을 썼고요. 이것을 10권의 작품집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10권, 66곡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20대의 젊은 그리그가 쓰기 시작해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과 함께 조금씩 써내려간 곡들이 하나 둘 쌓인 거죠. 그래서 서정 소곡집을 흔히 그리그의 음악으로 쓴 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66곡을 차례로 듣다 보면요. 한 작곡가가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도 함께 들을 수가 있거든요. 초기의 작품에서는 슈만과 멘델손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주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또 노르웨이의 민속적인 색채와 그리그 특유의 화성, 또 후기에는 훨씬 대담해진 그런 음향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그의 피아노는 아주 가까운 악기였어요. 거대한 형식 안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작은 피아노 곡 안에 순간의 정서나 풍경, 또 이런 기억을 담아내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정 소곡집 66곡을 따라가다 보면 34년에 걸친 그리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오늘 만나볼 제1권 OP12 가운데 첫 곡 아리에타, 그리고 두 번째 곡 왈츠, 이렇게 두 개를 들으실 텐데요. 아주 짧고 소박한 선율로 시작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율이요. 34년 뒤에 서정 소곡집 마지막 곡 여운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26살의 그리가 남긴 첫 선율이 긴 세월을 지나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들려오는 거죠. 그 곡도 나중에 듣게 되시니까요. 그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가볍고 우아한 살롱풍의 두 번째 왈츠까지 듣겠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이 짧은 음악에서도 그리그는 어쩜 그렇게 그리그 특유의 색채를 이렇게 짙게 묻혀 놓았을까요? 앞으로의 서정서곡집 전곡 감상 너무 큰 기대가 됩니다. 작품 번호 12 가운데 첫 번째 두 곡 서정서곡집 아리에타와 왈츠 들려드렸습니다. 게하소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끝곡은 로시니 오페라 도둑같이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0.

0: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이 가을에 듣는 이 노래 참 좋네요. 이태선 작사, 박태준 작곡 가을밤 보내드렸고요. 소프라노 홍혜란의 노래, 그리고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고영도님이 눈물샘 폭발이라고 해주셨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0: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찾아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의 리사이트 열립니다.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스의 영상 2권 등의 곡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졸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어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초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4장의 사진, 그리고 마르크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이 아니죠. 6번 디장조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조현진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이런 사연 함께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가을이 와서 참 좋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오래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음악회 다녀왔는데 가을을 좀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음악회에서 들었던 곡 신청합니다. 정원님, 작가님, 그리고 피디님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신청 주셨습니다. 음악회에서 이 곡 듣고 오셨군요. 또 추석 이후에 공연이어서 또 공연 소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추석 주간에는 또 공연들이 좀 없으니까요. 미네르바님, 제가 그렇게 공연 소개가 빨랐나요? 저보고 속사포 공연 소개 그렇게 해서 누가 따라오나요? 했는데 다 따라오거든요. 다들 신청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장난입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Love Until the End of Time 보내드릴게요. 참 예쁜 글이고 제가 연애할 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와 듀엣으로 아주 자주 불렀던 애창곡이에요. 플라시도 도밍고와 모린 맥거번의 듀엣으로 함께합니다.

Love Until the End of Time 보내드렸습니다. 테나 플라시다 도밍고와 모린 맥가번의 Love Duet이었습니다. 이진희님이 정원님은 스포츠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무대의 긴장감을 자주 느끼시니 싫어하실 듯도 싶고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저 좋아해요. 뭐 경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좋아하고요. 특히 이렇게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월드컵 이렇게 큰 축제에는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챙겨보는 편입니다. 또 농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남영라님이 정원님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야 되나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셨어요. 그런가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않는 게 맞나요? 저는 워낙에 살까 말까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살까 말까 할 때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갈까 말까 어딜 망설이시나요? 가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보슬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래된 인연인 친한 동생 부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노래를 신청합니다. 혹시 서로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뒷일을 부탁할 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타지 생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긴 기다림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조금 알기에 더더욱 함께 마음 졸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처음 알리는 거라며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첫 심장 소리를 들려줬을 때 주책맞게 눈물도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지난번에는 조심스러워서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보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 나누기가 어려워 더 아팠다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이들과 소식을 나누려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듣게 되실 분들이 이들에게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가 건강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한 번씩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였죠. 리베라 합창단의 엔젤 보내드렸습니다. 봄비향기님이 이 곡이 둘째 딸내미 결혼식 입장곡이었대요. 가족이란 단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사연 보내오셨네요. 아, 오늘 사연은 읽으면서 이 보슬비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첫 그 아기의 심장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가족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다시 찾아온 소식이라 기쁜 마음만큼이나 또 조심스럽고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번에는 그 기다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참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잠시 마음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가족의 품에, 엄마 아빠의 품에 무사히 안길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보슬비님도 아마 또 자기 일처럼 많이 울고 기뻐하시겠죠. 그때도 소식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 분에게 좋은 소식 꼭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망고 아빠님도 이런 사연 보내오셨네요. 저희도 한번 실패하고 난임병원 다니면서 늦게 낳은 딸내미라 아기를 소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신이 지켜주실 거라 믿고 함께 기원합니다. 보내오셨어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보슬비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아, 참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뭐 피를 나는 것도 아닌데 또 내일만큼이나 혹은 어쩔 때는 내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엔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내 운을 나누어 주더라도, 나에게 올 운이 조금 덜 오더라도 이 일을 꼭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잖아요. 따뜻한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릴게요. 조성진의 피아노,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야닉 네제세경이 지휘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날개님이 모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모차르트에 큰 애정은 없었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려주신 모차르트 곡 들을 때마다 왜 천재라 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세상 모든 작곡가들이 다 똑같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더 콕 와닿는 작곡가가 있고 또 아닌 작곡가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항상 그대로가 아니에요. 아마 어느 날 또 어느 순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꽂혀서 갑자기 나의 최애 작곡가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묘하게 별로 안 좋아하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각별하게 좋아하지는 않던 작곡가예요. 왜냐면 저는 거의 모든 작곡가를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작곡가의 곡이 특별하게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대목을 듣다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급부상했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박가사탕님이 어제도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엄청 이쁘더니 오늘도 참 이쁘네요. 그래서 저는 빨래를 합니다. 이불 빨래. 여름 이불 빨아서 넣고 겨울 이불도 빨아서 준비해둬야죠. 가을은 아쉽게도 너무 짧으니까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가을이 옷장도 바꾸고 이렇게 이불도 바꾸는 또 그런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철이기도 해요. 이런 날씨에 이불 빨아서 또 바깥에다 널어놔도 참 좋겠는데요. 어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요. 크라이슬러의 라지타나, 집시여인 듣겠습니다. 타스민 리트레 바이올린, 존 르네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라지타나, 집시여인 보내드렸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존 루네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곡이죠. 우리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의 콘 아모레 앨범에서 주로 들었었는데 오늘은 타스민 리틀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연주도 참 좋네요. 뭔가 조금은 그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그 정경화 선생님의 연주가 좀 어딘가 좀 야한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담백해졌는데 또 다른 뭔가 정갈한 맛이 있었어요. 이 연주에서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분위기 있게 한번 빠져볼까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0: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는 반짝이는 등비늘과 아가미를 가진 소년이에요. 물속은 사람들과 떨어진 외로운 곳에 있었지만 버려진 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함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곤의 물속으로 한 여자가 떨어지고 곤은 그녀를 구하고 사라져요. 여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아가미 소년 곤을 찾아내 자신과 닮아있는 그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돌아가면 필사적으로 살아낼 문제만 남겠지만 난 열심히 두 팔을 휘저어나갈 거예요. 별 수 있나요? 어쩌면 나에게 난 상처가 아가미일 수도 있잖아요.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일도 나와 닮은 상처를 가진 그 사람한테는 말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어도 늘 어디선가 잘 살아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오늘은 인어공주 중에서 이루마의 바다의 선율 1 들으셨습니다. 인어공주 중에서 이루마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오늘은 지난 9일에 개봉한 영화 아가미 얘기로 시작했어요. 구병모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안재훈 감독의 애니메이션 여러분 보셨어요? 저 못 봤거든요. 오늘 오프닝 보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어느 날 깊은 물속에 던져진 어린아이 고뇌 목덜미에 아가미가 돋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그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노인의 집에서 자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어쩐지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무섭기도 하다 싶기도 한데, 네, 유재명, 강하늘, 정혜인, 이청아, 김선영 요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하셨는데 또 각각의 역할에 너무나 찰떡이셨다는 후기가 있어요. 수채화 같은 그림체와 문학적인 대사들이 매력적인 작품이고요. 고뇌 아가미를 처음 발견한 할아버지가 의사와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잘 살아있는데 목에 구멍이 났든 머리에 땜통이 생겼든 뭔 상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처음엔 신기해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0: 오, 뭉클한데요. 해외 애니메이션 영화제에도 연달아 초청됐었다는데 우리 손으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 제 목소리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연극하면서 너무 긴장해서 몸살난 거 아니죠? 연구 부인님. 연극해서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전 대사량도 보셨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목을 많이 쓰진 않는데 맞아요. 너무 긴장하고 또 홍보 스케줄도 있고 해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도 그 목 상태는 참 좋아가지고 금방 좀 연휴 때랑 쉬고 나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듣기 불편하실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우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네. 비극이든 영웅소사든 대단한 서막이 열린 듯한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베를린 등의 오프닝 시퀀스에 흘렀던 메인 타이틀곡 헨델의

사라방드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베리 린든 얘기 좀 해볼까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죠. 몰락한 아일랜드의 하급 귀족 청년 레이먼드 베리가 귀족 사회에 진입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해버리는 이야기. 영화 보시면 레이먼드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바꾼 이름이 바로 베리 린든이거든요. 영화의 제목이 되죠. 러닝타임이 길어서 지루하지 않을까 하지만 18세기 유럽의 귀족사회의 화려함을 볼 수 있다는 게 영화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해요. 아, 이거 한번 빠져들게 되면 이런 영화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좀 재밌더라고요. 전 요새 이런 영화가. 또 야간 실내 장면 중에는 조명 없이 촛불만으로 촬영한 신들도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시대상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시대극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미장센 사랑하시는 분들 이 영화 아마 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최강의 영화 음악입니다. 4492님 오늘 오프닝 멘트는 왜 그래요? 그쵸? 음악 나가는 동안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왜 그랬죠? 가슴 울리는 문장에 아, 이래서 영음을 듣나 봐요. 덕분에 덜 우울하고 위안돼요. 맘껏 슬프고 또 하루 시작할래요. 그래도 되죠? 하셨네요. 너무 공감된다. 근데 공감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 4492님 멘트. 네. 오프닝 멘트가 가슴을 너무 울렸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난 덜 우울하다. 마음껏 슬플 거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하면서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공감됩니다. 네. 아가미 4492님께 추천드립니다. 2D 애니 오랜만에 보면 눈이 뭔가 편안해지면서 또 좋으실 거예요. 주나리님, 강디님 이 목소리도 매력 있어요.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동네 호수공원 갑니다. 혼자 폰으로 라디오 들으며 특혜질 하려고요. 다들 운동할 텐데 저도 좀 걷긴 해야겠죠? 다들 건강한 한 주의 시작이길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되게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된 줄 아실 것 같아가지고 자진 고백을 하자면 어저께는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어야 됐는데 어저께 연극 첫 주라 시 파티가 있었어요. 잠시 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 책까지 옮겨서 구경을 구경을 하다가 야 너무 재밌어요. 우리 팀 왜 이렇게 잘 노는지 술 안 먹고도 와 우리 팀워크 너무 좋아서 드라마 촬영 갔던 사람들도 막 새벽에 그 이나윤 도윤, 이도윤 이런 어린 친구들이 차 타고 부랴부랴 끝나자마자 땡 하고 시파티 와서 노래 한 곡 한두 곡 부르고 막 껴안고 이러고 가는 모습들 정겨운 모습들 봤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돼서 좀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네요. 그렇다. 잘 놀고도 산다. 최강이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까봐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영화 우먼 인 레드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그리고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크루엘라 중에서 블론디 One Way or Another 들으셨습니다. 메이띵님 좋아하는 크루엘라 부탁해요 강디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저희 가끔 게시판에 아재 개그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너무 웃겨요. 네, 많은 분들이 미쳐 하고 계시네요. 네, 깁스를 풀어서 오늘 걷기가 불편해서 제가 다른 걸 읽었네요. 걷기가 불편해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셨나 보죠, 타협금주님. 아, 영도다리님 거를 읽으려고 했었는데 오도방 라이딩 할 때 듣기 좋은 음악입니다. 아싸! 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이 음악이? 라이딩 할 때 듣기 좋나요? 아, 요새 진짜 라이딩 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아, 진짜 땡기던데. 아, 네. 그러면 미치죠. 미쳐요. 그것까진 안 할게요. 네. 네. 아니, 말도 안 하고 잘, 목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도다리님, 밤에 잘 때 이불 차고 주무셨네. 네. 그런가 봐요.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4388님, 강디 주말에 딸아이랑 속눈썹펌 했어요. 50 넘은 인생 처음으로 엄마 더 이뻐졌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진짜 이뻐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기분 전환 확 되셨겠네요. 저 연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온 김에 추석 특집 예고 좀 해드릴까요? 추석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양한 이유로 또 가족이랑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만은 외롭지 않은 연휴가 되셨으면 해서 위로가 되는 영화 그리고 음악들을 나누려고 일명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특집 제목이 좀 길죠? 병영욱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12월 개봉 영화 이진욱 수지 주연의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최영민 추천하는 가을 영화도 좀 소개할 예정이니까 연휴에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최영민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 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어쩌다 로맨스 중에서 도나 루이스

0: Love You Always Forever, 써니 중에서 신디 로퍼, Time After Time.
1: Feels like I'm standing.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듣고 싶었던 타임 애프터 타임 제니퍼님 해주셨네요. 네, 어쩌다 로맨스 도나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이어들으신 곡은 영화 써니 신디 로퍼 타임 애프터 타임이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써니 음악 들으면 갑자기 아이스링크장에서 실컷 놀고 컵라면 먹고 싶어져요 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이라면 영화 써니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드라마 중에는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있나요? 예, 생각나는 거. 네. 낭만장인님, 설이나 추석에 외롭다는 느낌이나 명절 느낌 그런 거 못 느끼고 살다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상점들 닫혀있는 거 보면 느끼긴 하네요. 하셨네요. 이번 연휴에는 체험으로 오세요. 네. 7013님, 강인씨, 피곤할 때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자기 해야 해요. 맞아요. 현재 쉬는 건 스케줄 있어 안 될 테니. 끼야, 우포늪 사진 보내주셨어요. 가을 풍경과 바람 소리 듣고 보면서 언능 회복하길. 세상에, 이건 운명이에요. 제가 우포늪을 진짜 좋아해요. 7013님.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 우포늪을 그린 너무 좋은 그 늪만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이 있거든요. 그 화가분께 그 그림 가격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늪이 너무 좋아서. 너는 산과 바다 중에 뭐가 좋아? 그럼 저는 늪이요, 여러분. 네. 와, 우포늪 가보고 싶네요. 7013님이 보내주셔서 대리 만족해요. 와, 좋다.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9426님입니다. 아침 일찍 둘째 아들 등교시키고 월요일 아침 루틴대로 청소하고 수건 빨

달래 돌려놓고 국물 진하게 매콤한 황태국 끓여 늦은 아침 겸 이른 점심 먹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주방 창문 너머 파란 하늘이 어찌도 이리 맑고 높은지 숲에서 까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데 큰아들이 내년 5월에 입대한다는 문제가 왔어요. 뭐 이러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F1 더 무비 오리지널 테마 신청합니다. 아셔서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 배트리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지마크하게 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베이글.com.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0: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9: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0: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9: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0: 10월 오픈 때 가보자.
9: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11: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여자정의 중에서 골랐어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제
1: 필리폰.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힘이란 이런 거죠. 과묵하던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고 평소엔 별로 좋아하지도 즐겨하지도 않던 일들을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야말로

그렇다면 사랑 대신 가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는 마음처럼 이 가을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설레면서 문 밖으로 두 발을 내딛고 싶게요. 매번 아 옛날이요 이 추억만 꺼내기엔 지금 오늘 우리의 가을이 너무 눈부시잖아요. 명절 연휴를 앞둔 월요일에 사랑과 가을의 힘을 빌려오고픈 마음가짐이기도 하겠죠.

0: 스위스로
1: 사랑해로 가을같지 않고 좀 더워진 월요일에 12시에 만납시다. 더운 월요일입니다. 길을 걸으며 듣는데 길가에 은행 냄새가 솔솔 8583님 그니까요. 은행이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두두둑 떨어져서 봤더니 은행이어서 어우 이거 잘 피해가지 않으면 오늘 큰일 난다 이러고 은행이 이제 오 우리 스튜디오 창가 옆에 은행도 아직 노란잎까지는 아닌데 물들어가고 있네요. 혜리님
0: 명절 벌써 피곤해.
1: 명절 앞두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피곤하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명절에 쉬셔야 되니까 이번 주 월화수 엄청 바쁘시겠죠. 바로 이때 문자를 보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푸른 바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엄정화의 몰라 나답게 살자. 좀 많이들 낚이셨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낚여야 돼요. 당첨기에 올라간다 해서 얼른 보냈는데 목요일만 기다리는 워킹맘입니다. 수심한 애청자인데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커피 나갑니다. 평소에 너무 보내고 싶었는데 일단 너무 창피해. 부끄부끄 하신 분들 많죠. 근데 제가 2만 번째 얘기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뭐 번호나 이름을 보내신다 한들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번호를 안다 한들 뭐 제가 전화를 해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뭐 목소리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오만 때만 거 다 보내보세요. 그리고 저의 예상대로 1470님 수영씨가 기운 넘치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안양시민가요제에서 우리 새마을금고팀이 인기상 받았습니다. 내가 받는다 했지요? 주말 밤이고 노래도 신나고 반응 엄청 뜨거웠어요. 하시면서 인기상 쫙. 그 이용식 아저씨께서 MC도 봐주시고 큰 행사였네요. 그 무대가 굉장히 화려해. 나는 어디 저기 야외마당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실내에서 막 LED 틀어놓고 제대로 하셨네요. 티셔츠 딱 갖춰 입고

그리고 우리 싱어가 남자분이시네. 싸이 노래 불렀는데 닮은. 네, 그리고 네. 아, 인기상 충분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축하드리고 다들 다음번 또 가요제 때는 또 다른 다크호스가 떠오르길.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9170님. 명절이 코앞이라 그런가요? 남편도 듣고 있어서 막 아우 나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그냥 머리가 좀아 약간 지끈 지끈 이렇게 콱 막힌 게 소화가 안 되는 것아 퇴사할게요 신청을 명절 증후군 맞네요 이 노래 요즘에 인기도 있는데 남녀노소가 이런 감정이 많으신가 봐요. 주형님, 9170님이 신청하신 소연 퇴사할게요. 체리필터 낭만 고양이.

0: SG 워너비 옥주연의 한 여름날의 꿈 리틀 엔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557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우리 또 열망 가족들은 서로서로 정이 넘치는데 정이 넘치는 가운데에 또 이런 소식 인기상 받으신 분 정말 축하드려요. 중간고사 보강 결석하고 안양 축제로 도망간 아이들 잡으러 가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들 축제 갔다는 소문 듣고 학부모님들께 문자 보낸 영어쌤. 축제는 못 참지. 뭐 여기 뭐 유네인도 오고 그랬나? 이게 뭐야? 안양 어떻게 된 거야? 아 토요일이라 나도 저기 뭐야 행사는 했지만 보니까 나랑 시간은 안 겹쳤는데 유네인 와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던 건가? 나도 몰래 또? 자 안양에 사시는 분들 바로 지금입니다. 그 안양 홈페이지 거기 가갖고 내년에는 이수영이를 불러달라고 글을 좀 써봐요. 그래야지 날 만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널 기도했님, 널 위해 기도했님, 32년 된 이 떡집 맛이 있겠구만. 32년 동안 버틴 것이면 이 떡집은 난리난 떡집이에요. 떡집 딸내미입니다. 본가는 전남 광주고 저는 경기도 생활 19년째인데요. 9살 때부터 명절마다 부모님 일손을 돕다 보니 이젠 명절에 제 단골도 생겼답니다. 아 그러면은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떡집하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님 또 따로 떡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아니 그 딸이 빚은 떡이 맛있었는데 그 얘기인가? 아, 어머, 아니 그 좋은 재능을 아, 솔직히 가끔 명절에 그냥 본가 가서 쉬고 싶어요. 바쁜 명절 돕느라 힘들 때도 있지만 아니 많지만 많지만 그래도 신사임당을 맞이할 때마다 웃는 활짝 웃는 엄마의 모습에 힘을 내봅니다.
1: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갈 거야 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단골도 있대잖아.
0: 그 창옥떡? 창옥떡이 아마 광주에서 유명한 떡일 거예요. 저도 시켜서 먹어봤는데 물론 그게 아 모르겠네. 그 본점 건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떡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얼려진 거를 이렇게 녹여갖고 먹는데 맛이 좋더만요. 근데 이제 이 집 떡집도 알고 싶다. 아, 물론.

이번에는 피자 설기가 또 이것 때문에 떡집들이 막또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고 해서 우리 것들이 조금씩 힘들어지다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요즘엔 뭐다 택배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러면서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백지영, 어? 잠깐만요. 이거랑 제 멘트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랑 안 해. 716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영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6: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광고 전에 태연 그대라는 시 들으셨고요. 여자친구 너 그리고 나 1164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5363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8650님이 수영 씨 이거 알아요? 뭐야? 지금 일본 아시안게임 2026 수영 100m 김영범 은메달 황선우 동메달 몰랐으면 커피 한... 아 드릴게요 몰랐어요. 심지어 아시안게임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 오, 아시안 게임이면 우리가 꽤 잘할 텐데. 아, 또 이런 말 하지 마라. 또 못할 수도 있지.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수영을 그냥 막 석권하고 있네.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역량을 쫙쫙 펼쳐주시길 바랄게요. 어디서? 나고야? 나고야에서 한다고요? 소망님? 근데 저도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런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큰 이런 거를 한 번도 직관을 못해본 거예요. 아, 해봐야 되는데. 그치?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은데. 아, 우리나라에서 뭐 없나 이제? 있어도 맨날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내가 사라지니까.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0: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라디오 볼륨을 계속 키우는 내 모습 좋아 보라. 7811님 딱 그러라고 틀어보았어요. 터보 나어릴 적 꿈 잼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벅 가면놀이 잭스키스 컴백. 만약에 이런 노래들이 지금은 세 곡만 붙였지만 이제 우리 시절에 유행했던 그 모든 댄스곡들이 막 뭐 몇 시간씩 나오는 그런, 우리는 클럽은 아니니까 저기 백악관 나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트가 아니고 뭐지? 아무튼 그런

거. 그런데 이제 회관? 이런 데. 그래서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자신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터보 나오면은 바로 심장박동이 상승하면서 추다가 뼈가 하나 딱 부러져가지고 바로 119 불려가야 될 것 같아요. 막 몇 시간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곡을 채 마치지 못한 채로 119 실려갈 자신이 있어요. 이 노래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게 70, 80, 팔순잔치 때 그렇다고 짜증을 내요 이런 거 안 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틀어놨어. 팔순잔치에. 어머니 나와서 소시적 춤을 춰보시지요. 그러면서 각기춤을 이렇게 춘다고 생각하니까 팔순잔치와 함께 영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팔순잔치에 이런 노래가 나와.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팔순하면 이렇게 그 옛날 노래들 어르신들 노래하고 이렇게 트로트 나오면 이렇게 살짝살짝만 움직여도 흥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 살짝살짝 이렇게 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한다고 안 어울리잖아요. 아우 큰일이네 큰일이야. 우리 어떻게 해요? 팔순잔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지금 이따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 뼈 부러지고 팔순잔치 때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0846님 매일 치킨집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듣는 열만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대청소하려고 출근했어요. 열만 크게 틀어놓고 청소 중. 청소할 때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또 신이 나면은 청소를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대걸레 자루 들고 그렇게 노래했다 학교 때. 3211님 사장님이 출근하셔서 오늘부터 쉬자고 하시네요. 아 좋아할 게 아니고 아 1년째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뜸한데 일주일 동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휴가 길게 가자고. 그래서 지금 퇴근해요.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 여행 계획도 없어서 뭐 어찌해야 하나 싶고 양쪽 집 부모님이 모두 안 계셔서 아 명절 때 갈 데도 없고 이제라도 2, 3일 정도 뭐 할지 고민 좀 해보려고요. 수영 씨 뭐하고 놀면 좋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정해진 게 없이 뭘 하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지금은 라디오 들으면서 제가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뭐 할지 한번 이거저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씩 해보시죠. 뭐 마음이 막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이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휴식 시간을 또 잘 채워봅시다. 김사랑 필링 최경민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윤상 달리기 977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클래식화의 피처링 이승열 Be My Love. 2229님 기침이 심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병원 갔더니 천식이래요. 문천식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이거 오랫동안 써먹던 건데. 천식 증상이래요. 호흡기 치료하고 왔어요. 아, 명절에 전 부치고 생선 굽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하길래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두 개 쓰래요. 근데 마스크 두 개 쓰면 숨은 어찌시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천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막 연기 나는데 아무리 인 덕션이한테서 한다 그래도 덕션이가 그거를 다 안 해주지. 그래도 연기가 나고 하는데 마스크 두 개 쓰면은 쓰러져요 우리는. 특히나 천식이 있는데 올해는 사요. 삽시다. 제가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이렇게 해봐요. 아픈 게 아픈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파란자두님 추석 전에 열심히 포장 알바합니다. 손목이 부스럭 져라 이러면서 긴 연휴 기다리는 중이에요. 언니도 건강 유의하시고 커피 수혈 플랫폼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오늘 끝곡 임영웅 바일라 6737님의 신청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Earth, Wind & Fire의 노래 September 가사에는 9월 21일이 등장합니다. 이날은 노래를 작곡한 그룹의 리더 모리스 화이트의 아들이 태어날 출산 예정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밝고 행복한 겁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는 노래 September처럼 반드시 행복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0: 2026년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안나 켄드릭과 조스틴 팀버레이크와 Earth, Wind & Fire가 함께한 September였습니다. 오늘 9월 21일이 그 가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모리스 화이트의 아들이 태어날 출산 예정일이었다 그래요. 9월 21일이.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JSY님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9월 21일이 오늘이네요. 오늘 꼭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함께 들었네요. 네, 덕분에. 아유, 아리님이 아유 졸려요. 깨워주세요. 알바 중인데 너무 바쁘네요. 첫 곡이 정신이 아주 번쩍 듭니다. 깨셨죠? 예. 당연히 깨셔야죠. 아유, 0522번으로 10,000원 아끼려고 제가 집에서 머리 커트 했어요. 아유, 미용실 가면 10,000원밖에 안 해요? 와, 저는 2만 원 넘게 드는데, 와. 그것도 아끼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6268번으로 가을가을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텃밭에 늦게 심은 참외가 열매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야, 그러네요. 참외가 아직은 녹색인데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겠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0: 봤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잔슨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7: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The Cars의 You Might Think, 그리고 Dire Straits의 Sultans of Swing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카페라떼님이 선곡이 예술, 여러분께서 다 시키는 채널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4288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울산바위네요. 네, 설악산 울산바위 올라왔어요. 좋은 기운 쏴드릴게요. 좋습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참 시원합니다. 그냥, 아유, 설악산 좀 언제 봐도 참 멋있어요. 에이, 최고예요, 최고. 우리나라 저 있는 산 중에는 뭐 최고 아니겠어요?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서울이 좋은 거는요. 서울은 그 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대구도 그렇고 대도시에 다 산들이 있으니까 참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산에 오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저께 저는 인왕산 갔었어요. 안산, 항상 그렇게 가는데 연대 뒷산으로 해가지고 인왕산까지 무지개 저 하늘다리라고 있거든요. 거기 건너가지고 인왕산까지. 아, 근데 어저께 오랜만에 등산했더니 엄청 힘들던데요. 아, 자주 해야지. 노래 두 곡입니다. 나나모스크리의 Even Now, 지젤의 후라메.

0: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시골에 사시는 숙모 댁에 다녀왔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숙모는 상추, 파, 고추, 열무를 주시면서 무농약이라 맛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차 트렁크에 숙모가 주신 다양한 채소를 싣고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태워달라는 듯 다급하게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남편은 안 태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차는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 차 같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은 털고 타라. 차 안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과자도 먹지 마라. 땀이 많이 날 때는 신문지를 깔고 앉아라 등등 이 가족한테도 온갖 잔소리를 하는 남편이라 모르는 사람을 절대 태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예전에는 남편의 친구가 모르는 할머니를 차로 태워서 모셔드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는데 그때 할머니가 좀 다치셨나 봐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치료비 명목으로 덤터기를 씌운 적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낯선 사람을 절대 차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할머니께 어디까지 가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1: 아유, 오늘이 장날이라 이거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버스 시간을 놓쳤어요. 미안하지만 아유, 버스 탄 데까지만 태워주면 좋겠는데.
0: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할머니를 뒷자리로 모시고 할머니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버스 정거장까지 모셔다 드릴 줄 알았는데 남편은 버스 정류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속력을 높여서 시장까지 가서 할머니를 내려드렸죠. 할머니께서는 연신 고맙다고 하시면서 1,000원짜리 지폐 두 장을 내미셨지만 남편은 집에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린 거라고 하고 말씀드리고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차에 흙이 떨어질까봐 안 태워드릴 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이 만약에 저런 경우였을 때 아무도 안 태워주면 어? 그 심정이 어떻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르커플의 Wishes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 1로에서 노정금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 참 성격은 있는 거죠. 이제 깔끔한 성격, 뭐 청소를 잘하는 성격,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거에 우선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은 그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가 순수하고 고귀할수록 우리의 삶은 괜찮아지는 겁니다. 1182번으로 울컥

그래서 눈물이 나려다가 동숙이 목소리에 이제 깨셨어요? 깨셨어요? 가시고기 님도 오늘 사연 마음도 흐뭇해지고 마지막 동준님 여자 목소리에 빵 터졌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즐거움은 드렸으면 됐죠. 자, 노정금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2: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기준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크리스 리아의 노래 September Blue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And the daylight's in your eyes. How you laughed and cursed tomorrow. Now he's standing by your side. You touch the stars at midnight.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1: 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2: 홈픽.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바의 슈퍼 트루퍼였습니다. 3545번으로 어릴 적 꿈이 대형 공연장에서 멋진 댄스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 꿈과는 거리가 멀고요. 슈퍼 트루퍼 아바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프리지아 향기님도 역시 슈퍼 트루퍼 아바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신청곡이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네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 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미래를

Van Halen의 Can't Stop Loving You, Bon Jovi의 It's My Life, Quiet Riot의 Come On Feel the Noise, 그리고 Twisted Sister의 We Are Not Gonna Take It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로터스님이 아 고3 때 어떤 녀석이 커다란 카세트 라디오를 들고 와서 쉬는 시간마다 이 노래를 Come On Feel the Noise를 틀어놓고 했는데 그때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것만으로도 그 노래가 좋았죠. 그때 그 녀석이 지금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음악 들으면 뭐라고 할까 궁금하네요. 사람은 늙어도 음악은 그때 그 소리 그대로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노래라는 건 좀 뭐 FM 팝스에서 늘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십니다만은 진짜 회춘하죠. 회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노래 하나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 음악이라는 게 참.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Shania Twain의 You're Still the One, Faith Hill의 Breathe. When I first saw you.

You don't.

클로딘 롱제의 해피톡에 이어서 카펜터즈의 스윗 스윗 스마일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돌개바람님이 상큼한 노래 스마일 스마일 이러셨어요. 애인이 김미라님이 중학교 때 소풍 가면 보따리에 싸가지고 오는 모자 삐딱하게 쓰고 교복 입은 고등학교 오빠들 흔드는 모습. 네. 나무 기둥 뒤에 숨어서 몰래 훔쳐보다가 총각 영어 선생님한테 들켜서 걸어나 살려다오 하고 도망치던 추억이 떠올라서 입꼬리가 실룩거립니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교복 세대잖아요. 교복 입고 이제 소풍 가면은 꼭 그 저 아주 불량한 모습으로 누님들이 그냥 참 치마 올려 입고 야외 전축에 맞춰서 그때 막 흘러나오던 노래들이 막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프라우드 메리 뭐 이런 노래들 어찌나 격렬하게 흔드셨던지 교련복 입은 그 형님들도 잘 계시죠? 아이 그 형님 누님들이 지금 방송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마이클 런스트락의 Breaking My Heart 그리고 이어서 테이크댓의 노래죠. 네. 어딘지 못 찾겠어요. Take That에서 Back for Good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스콜피언스의 노래입니다. You and I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 나누기 좋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석 때 어디 가세요? 두 번째, 요즘 독감이랑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던데 조심하세요. 세 번째, 요즘이요 꽃게가 딱 제철이라는데 꽃게 좋아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참 정겹죠. 추석 계획도 물어보고 건강도 챙겨보고 맛있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오늘은요 거창한 이야기 말고 이런 소소한 이야기로 서로의 안부를 챙겨보시죠.
1: It's delicious.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컬투의 세상 참 맛있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참 신나죠? 1182번으로요. 아시안게임과 상어 출몰 이런 주제도 괜찮을 듯 해요라고. 네, 오늘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 나누기 좋은 그런 주제들 중에 부산 북항에 이 상어가 출몰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된 아시안게임 이것도 또 응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죠. 근데 상어 요거 뭐 그림으로라도 보셨죠? 상어 하니까 그 예전에 영화가 떠오릅니다. 조스. 제가 그 조스 주제곡을 제가 듣고 이 기타로 연주를 해봤거든요. 이거잖아요. 조스다. 예,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막 그러네요. 자, 월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스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3: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6: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5: 익수 황진한
7: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8: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7: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서울사이

그대와의 노래, 뚜라미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였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레인보우가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알아보고 있고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폰이 이상한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폰은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예쁘게 빨리 뜨기를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앞두고 준비들 하느라 바빠요. 1042번으로 주셨죠. 아무래도 이번 주 오늘 또 월요일부터 많이 바쁜 시간이 될 거예요. 준비 잘 하십시오. 또 4665번 연휴 덕분인지 왠지 버겁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또 적어주셨고, 게시판에 보내주시는 사연들로 오늘도 역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할게요. 선정되신 분께는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승진의 노래예요. 스잔.

사마고장 제이에게 였습니다. 자, 레인보우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레인보우에 있는 문자는 지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레인보우에서 여러분들끼리의 이야기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야, 그걸 오늘 못 보니까 이거 굉장히 답답하네요. 항상 우리가 이 행복했던 걸 다 잊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나가 살짝 안 되면 이렇게 답답하군요. 빨리 조치가 취해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리죠.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코너를 통해서 137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815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 전영록 종이학.

임상아 뮤지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7647번 추석 연휴에 근무라서 지난 주말에 고향에 계신 95세 되신 엄마를 보고 왔습니다. 딸을 알아보기도 하시고 몇째냐고 다시 묻기도 하시지만 변치 않고 지금처럼만 계셔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라는 글을 가요 속으로 보내주셨네요. 그러셔야죠. 어머니 건강하시길 저도 바랍니다. 예. 5788번 추석 때 며느리랑 사위 아들 딸 온다고 해서 대청소를 했더니 온 삭신이 쑤십니다.

굉장히 심하게 대청소 구석구석 다 하셨나 봐요. 그래도 하고 나니까 뿌듯하시죠? 빨리 추석 때 모두 모일 수 있는 날 하루하루 기대됩니다. 4762번 어제는요 광릉 수목원을 지나 봉선사까지 가을 드라이브 갔었어요. 단풍이 아직 들진 않았지만 눈이 즐거웠답니다. 길가에서 파는 까만 찰옥수수도 먹고 입도 즐거웠어요. 이 가을이 주는 선물인가 봐요.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살갗에 닿는 그 바람도 참 좋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 듣기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 141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가질 수 없는 너 뱅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써니. 배우들이 함께 불렀죠. 빙글빙글 240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였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얼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네 전통시장을 갔는데요. 장을 보러 간 건지 사람을 보러 온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라는 글을 2495번으로 주셨습니다. 야, 그래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북적북적한 시장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네요. 아, 준비하실 거 잘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1777 뒷번호 쓰시는데요. 유리상자의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수뇌보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 이었어요. 홍광수 씨, 박옥현 씨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뭐 해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을 속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석에는 가요 속으로는 특집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1895님 그리고 김효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아유 없을 수가 없죠. 특집 준비합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풍성한 가요 베스트. 자,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0: 사랑한 노래 베스트를 선정해서 특별히 추석 연휴와 잘 어울리는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함께 하시면 즐거울 겁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우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우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우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성일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광현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만난 고참 박광현입니다. 저는 1991년에서 93년 파주 무적부대 자대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같이 박광현 형님과 수송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키 작고 온화하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두염이 많았던 형님을 우리는 똥구리 형님이라고 불렀었죠. 형님은 실수 많고 서툰 저희 후임을 늘 큰형처럼 챙겨주고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저희에게 항상 웃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또 차량 정비 기술도 뛰어나서 늘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아마도 나이가 지금쯤 56, 57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8월 군번 군대 전우들이 있는데 형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똥구리 박광현 형님 어디 계십니까? 꼭 만나고 싶습니다.

0: stop the beat.
1: 신청하신 노래 아주 오래된 연인들 015B의 노래였습니다. 1991년에서 93년 파주 무적부대 수송부에서 근무하셨던 박광현 씨. 똥굴이라는 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디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성일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6775번으로 보내주셨는데 짬이 나면 잠깐씩 독서를 하면서 충전합니다. 잠시 독서 중인데 음악도 좋고 DJ의 목소리가 편안해서 독서보다 가요 속으로에 몰입하게 됩니다. 예. 독서보다 가요 속으로. 항상 이 꽃들과 함께하고 계신 6775님의 모습 어떨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주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그 생활, 삶 자체가 커피도 한 잔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어떨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소향 가슴만 알죠. 감상하셨습니다. 박성희 씨가 사연 주셨는데 아유 아드님이 군대 갔어요. 아들 군입대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 내 아들 같았던 17기 을지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청년들 모두 몸 건강히 나라를 위해 애써주길 응원해 주세요. 윤다현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글 주셨는데 우리 윤다현 이제 군인이 된 아드님 이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까지 응원이 전달됐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십시오 모두들. 그리고 1895번 어제 남자 농구 속 시원하게 금메달을 땄어요. 뉴스 보니까 버스도 제때 안 와서 오전 연습 운동도 못했다는데 멋지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예, 버스가 제때 안 와서 오전 연습도 못했다고. 뭔가 이렇게 차질이 좀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 잘 해내는 대한민국 농구 선수들이 참 멋집니다. 진짜 잘해요 보면. 덩크슛 한번 하는 게 제 소원인데 그 점프를 해도 망도 안 닿더라고요. 손영옥 씨 방금 수영에서도 금메달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 작가님이 확인을 했는데 남자 자유형 50m 김영범 선수 금메달, 지유찬 선수는 동메달. 야, 진짜 잘한다. 아유. 994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송골매 세상만사.

이상은 언젠가는 윤미라 씨가 이직하고 힘들어하는 딸을 응원하며 신청을 하셨습니다. 7445번으로도 역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자, 우리 따님 저도 응원해 이런 마음을 실어보고 싶습니다. 천국의 이방인 태양의 예언 그 전에 들었던 노래였어요.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돼요. 오늘은 아플 때마다 갔던 정형외과가 폐업을 했습니다. 정말 친절해서 가면 마음까지 치료받는 기분이었는데 친구가 떠난 것처럼 쓸쓸합니다. 이 노래로 위로 좀 해주세요. 6983번으로 신청하신 정수라 씨의 바람이었나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든 내가 단골로 가는 가게든 이렇게 병원이든 하나가 없어지면 허전해지는 마음이죠. 자, 이 노래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범룡 현아였습니다. 김수연 씨가 신청하셨고요.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들 군입대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연을 보내신 박성희 씨의 글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심해서 잘 도착하십시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대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레몬민트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현정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몇 밤 자면 추석이더라? 이제 다섯 밤만 자면 되겠네. 손가락 꼽아보던 때가. 들뜨고 설레는 그 간질간질한 상태를 참 좋아하던 때가요. 막상 그날들이 싱겁게 지나가도 어린 우리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다시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기대하며 기다리기. 그냥저냥 오가는 하루에 작은 재미 부여하기. 당장의 추석 연휴 빨간 날이 올 테고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들 좀 있으신가요? 없으면 만들고 살아야겠다 싶어요. 한 시인이 그랬거든요. 그런 기대가 없어서 나는 늙기 시작했다 라고요.

버스 턴턴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한 말이래요. 그런 기대가 없어서 나는 늙기 시작했다고. 늙지 않으려면 기대를 가지자고요. 추석 연휴를 기대하자고요. 일단 저녁 스케치는 연휴에 캐치님들 바로 뒤에 있을 예정이에요. 백그라운드 뮤직 BGM으로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돼요. 그러나 이건 말고도 기대할 거 몇 가지 더 챙겨주시면 더 좋죠. 9월 21일 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 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여기저기 들어오는 선물 기다려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포도가 들어왔거든요. 4330님 선물 기다리는 4330님. 전 10월 8일에 승진 발표 기다려요. 추석도 개천절도 저 얼른 지났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은 5%여도 기대치가 95%. 그냥 기대하고 설레는 게 좋더라고요. 2079님 10월 8일. 마음에 드는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 들으셨고요. 폴 맥카트니의 Another Day 들으셨고요.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시장에서 모시 송편 사가지고 왔어요. 송편을 기다려야죠. 바람이님은 벌써 지금 먹으면서 편하게 음악 듣고 있는데 딱 이제 세 개만 먹겠다고 지금 몇 개째 들고 계세요? 추석에 뭐 기대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오늘 추석 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30분 차 몰고 장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의 대기 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줄을 보자마자 오픈런을 안 한 저의 아니함을 탓하며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 마트에서 LA 갈비 샀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 시금치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동네 마트에서 한 단에 4,500원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아, 이거 우리 캐치님들한테 알려드려야지. 지금 시금치가 이렇게 올랐어. 그래서 인별그램에 사진 올리려고 회사 앞에 마트에 가봤더니, 여기 서울 목동 7,900원. 캐치님들, 시금치가 7,900원입니다. 지금 명절 앞두고 엄청나지 않나요? 시금치 한 단에 990원일 때 많이 먹어둘 걸. 비싸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죠? 진짜 금치네요, 금치. 캐치님들은 추석 장 보셨어요? 오늘 뭐 하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0337님 신청하신 머라이 캐리의 I'll Be There 준비했고요. Dionne Warwick, Stevie Wonder, Elton John, Gladys Knight, That's What Friends Are For.

레이첼스, 엘리, 마이 러브, 8887님께 전해드린 노래. 앞서서 보스톤의 아만다 들으셨습니다. 딸기 아빠님께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9360님, 오늘 옷장 정리했어요. 다 꺼내니 커다란 옷 무덤. 깜짝 놀랐네요. 옷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 옷 안 사야겠다 했는데 색깔이 전부 검정, 네이비, 그레이. 무채색 옷 무덤. 옷 정리하면서 다짐합니다. 무채색 옷 좀 벗어나자.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조아라님, 어제는 하루 종일 알바했어요. 오늘은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오전에는 골프 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윈드서핑 탔어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며 저녁 스케치 들으며 집으로 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노는 자급자족 66세 할머니의 하루.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2079님께서 아 이토록 대단한 노익장이라니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멋지다 66세 할머니세요 이때 60대가 골든 에이지라고 한다고 애네 꿈님께서 숙제를 거의 다 끝낸 자유로움을 누리는 삶 건강만 하면 그렇다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꿈 귀여운 할머니요 다정한 할머니 되고 싶어요 이런 로망 많았는데 자 오늘부터 하루 벌어서 하루 노는 자급자족 할머니 새 시대의 롤모델 되실 것 같습니다 조아라님 9360님 검정 네이비 그레이 어머 저도 그런데 아니 난 왜 이렇게 어둡고 짙은색 옷만 사는가 했더니 저는 그게 제 퍼스널 컬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깊은 이해 그래서 계속 그런 옷을 사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거고요 펄 윌리엄스의 해피 5023님께 데즈레의 유가러비 7024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하늘바다님이 청해주신 노래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까요, 무채색 옷장 정리했다는 그분 나이 젊으신 분 같아요. 나이 들면 무채색 옷 없어져요. 얼굴이 칙칙해지니까 산뜻하고 밝은 게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환한 옷, 옷장 아니 그냥 컬러풀이에요. 4345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대요. 기다리면 된대요. 우리 옷장이 환해질 그날 기다리면 됩니다. 아레사 프랭클린, 조지 마이클, 아까 조지, 우리 조지 오빠예요. 너무 좋아요 하신 언제나 공주님 들으셨죠?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 홍은경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Starship, We Built This City, 별빛이님께 전해드린 노래, 퀸의 Radio Gaga, 이수미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 바로 옆에 피자와 커피를 함께 파는 작은 카페가 있어요. 4471님께서 주셨는데 원래 젊은 사장님이 운영 잘하시던 곳인데 어느 날부터 저희 어머니 또래이신 70대 사장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부터 커피 맛까지 정말 세대 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어느새 단골이 되어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오늘 라디오 얘기하다가 제가 저녁 스케치를 소개해드렸거든요. 사장님이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성옥 사장님 잘 듣고 계신가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사장님 모습이 젊은 저에게도 참 귀감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으로 오래오래 함께 잘 지내요. 사장님 알게 되어 진짜 좋아요 라고 주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커피를 파는 곳은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곳 하나 알고 있으면 진짜 든든하고 내가 언제든지 이 커피 한 잔으로 힐링할 수 있고 그리고 딱 생각날 때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한 친구 하나 얻은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4471님과 우리 이성옥 사장님의 이 좋은 관계, 좋은 이웃, 우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딸아이가 근무를 해서 제가 미리 얼굴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남들 쉴 때 바쁘게 일해야 해서 여느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도 얼굴 못 보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바쁜 틈 사이사이로 움직여서 딸아이랑 수다 떨고 왔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연휴에도 열심히 일하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2038님께도 4471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오늘부터 영유아 독감 접종이라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접종하고 생선 구워서 밥 먹었습니다.

명절 전에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 8963님도 주셨고 0302님도 7개월 진입한 아기랑 독감 주사 맞고 왔다고. 즉 독감이 유행 시기가 좀 빨리 당겨져가지고 접종 시기도 빨리 당겨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사람들 많이 이동하고 모이고 그럴 텐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9678님 청해 주신 쥬니의 Faithfully 준비했고요. 고독한 대식가님께 전해드립니다. 아바, The Winner Takes It All.

연휴 전이라 괜히 마음만 급하고 바쁜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종일 정신없던 하루, 퇴근길에 친구해주시는 용신님 덕에 살짝 미소가 생기네요. 5528님이세요. 아스프리메라 케야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되었네, 이런 뜻입니다.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 들으셨고요. 앞서서 로버타 플렉의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6356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1부 들을 때요, 오래간만에 하늘을 봤는데 하늘 빛깔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기만 한데 거울 속에는

낯선 초록의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9588님.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거울 속에 너 누구니? 이러면서 내일이랑 모레 남편이 아침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고 왔고 너무너무너무 귀찮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귀염둥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거 먹고 나서는 다른 제과점에 샌드위치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3243님이 좀 힘들어도 귀찮아도 만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난 걸 먹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방법. 최고로 최고로 정말 힘든 거 싹 가시게 하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드는 이런 능력 많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저 미용사인데요. 원장님과 단둘이 근무하는데 추석 명절에 시골 내려간다고 저 혼자 근무하래요. 아니 저도 엄마 밥 먹고 싶은데 너무 슬퍼요. 9078님. 일단 저녁 스케치 커피 한잔 드시고요. 4일 연휴인데 4일 내내 혼자만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리라 라고 그 생각하고 싶네요. 그 4일 중에 한 반은 원장님 나오시고 또 반은 9078님이 일하시고 뭐 요 정도면 또 괜찮죠, 마음은. 근데 그 연휴 때 미용실 가는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진짜 왜? 그 전에는 오늘도 그런 사연 들어왔어요. 명절 연휴 맞이 머리 단장했다 이런 분들 가기 전에 한번 단장하시고 그리고 연휴 또 지나자마자 또 뭔가 기분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또 헤어숍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해요. 진짜로. 후리지아 향기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Say Something. A Great Big World,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고요. 이어서 핑크 피처링 네이트 루스, Just Give Me a Reason 두 곡 듣겠습니다.

0: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올품.
6: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7: 딸이 복직 전에 친구들과 여행 가서 지금 5일째 제가 육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데 딸 좋아하는 얼갈이, 겉절이, 열무김치, 무생채, 시래기 된장국 다 해놓고 손녀를 하원시켜서 목욕시켜놓고 8시에 도착하는 딸 기다리는 중이에요. 좋아할 딸 생각하니 왠지 너무 뿌듯해요. 9790님이십니다. 아, 따님이 아기들보다 엄마 먼저 와락 껴안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엄마 맘이네요 제가. 올리비아 딘 So Easy 2380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이지연 PD, 노경화 작가, 김용신 아나운서였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그때는 그냥 가는 사람 길을 막고 막 물어봤어요. 저 몇 시쯤 됐어요? 시간을 묻고 이거 목동 가는 버스 타는 정거장 맞지요? 하고 물어보고 저기 혹시 누렇게 생긴 강아지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묻는 것 같아요. 이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100km 밖에 있는 맛집도 척척 찾아가는 요즘. 그래도요 대화는 사람이랑 할 때가 가장 만나지 않나요? 그 만난 설렘 우리 지금 시작해요.

0: 정겨운 인사 중에 하나가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식사 좀 하시죠. 같이 좀 드시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첫 곡 자두앤 마루. 예전에 자두가 이 노래 발표할 땐 그냥 자두가 아니라 마루라는 혼성 듀엣이죠. 자두앤 마루. 그래서 불러서 또 사랑을 받았던 식사부터 하세요. 식사들 하셨나요? 진짜 우리 박피님 식사하셨나요? 오, 네. 한 끼라도 안 드시면 큰일 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한 끼라도 안 드시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왜 몸은 항상 죽밖에 못 드신 그런 날씬한 몸이신지요. 6755번으로 우리한테 계속 뭘 물어본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전 과묵한 인간입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지금이야 뭐 헬스장 할인증이다 뭐 식당 오픈했다 그렇게 홍보 전단지 같은 거 주려고 길 막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전엔 진짜 몇 시에요? 아니면 뭐 여기 여의도 가는 길 맞아요? 그러면은 또 아주 진심을 담아서 몇 시인지 알려주고 어디로 이렇게 가면은 뭐 타고 이렇게 해서 갈아타고까지 막 얘기를 해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누가 탁 맞고 저기요? 그럼 겁이 덜컥 나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간을 더 기다리지 않을까? 묻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친구처럼 안부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신청곡과 함께 뭐 어떤 얘기든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막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뭐 살면서 생일만 축하받으라는 법 있나요? 아주 작은 것도 뭐 이번 명절에 고향 대신 여행 간다? 오, 그것도 신나는 일이긴 하죠. 아무튼 사소한 축하도 크게 받고 싶은 분들 환영합니다. 샵 9390이에요.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화물차 필요할 땐 가!

요즘 하늘 너무 예쁘죠. 바람도 좋고 구름이 하얀 뭉게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장남들 바람과 구름 양경화님 창효님 청해 주셨고 임희숙 뜨거운 안녕 9944 휴대전화로 또 1678번으로 그냥님이 오우 너무 좋아. 노래가 최고입니다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 너무 좋아. 좀 생소하면은 뭐 이래 방송이 막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든든히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노래도 있고 저런 음악도 있고 우리 바위나리님이 안현주님 뭔가를 좀 묻고 싶어도 눈을 마주쳐야 묻죠. 다들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등을 톡톡 쳐요. 저기요 하고 등을 톡톡 쳐. 왜냐하면 저기요 그러면은 다들 귀에 또 뭐 꽂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들려요. 저기요도. 그러니까 등을 톡톡 저는 치죠. 아니면은 우리 희수님은 아 창원 출장 후에 복귀 중인데요. KTX 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차 안에서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실까요? 원하는 음악 있으시면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정유예님 4161 번으로 청해 주신 곡 박정수입니다. 가사가 참 좋죠. 사각거리는 혼잎을 사각거리는 소리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이렇게 매듭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라이브 버전이라서 상당히 거칠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버전을 구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원님 그리고 9811번으로 무지개 트리오의 사랑의 길목, 또 마루나무님, 영호님이 해바라기의 뭉게그룹. 이 해바라기는 이정선, 이광조, 한영애, 김영미 씨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재 말하자면 우리 미진님, 제범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참 김성재 씨 대단했죠. 80년대 힙합을 들고 우리 곁에 짠 하고 나타났었잖아요. 아까 누가 그랬죠? 성재 오빠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에휴, 우리 곁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박정숙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내 곡의 음악 함께했습니다. 자, 사소한 축하도 다 해드립니다. 축하할게요. 크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겸님 오늘 인사발령 사항이 떴는데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발령이 나서 육아에 지장이 생겨 부서 옮기는 걸 신청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아, 몇 달 전부터 고민하셨잖아요. 아우, 너무 다행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당연하죠.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나왔네요. 잘 버틴 저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 모든 이에게 위로와 박수와 축하를 건네고 싶습니다. 이 또한 맞는 얘기네요. 4752번으로 대표로 이렇게 모두에게 축하하자고 글 주셨고 아들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한우 세트가 왔어요. 허, 한우 세트가 아이고 늘 용돈 받던 아들이 글쎄 취직을 해서 한우 세트 선물을 받았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동입니다. 아들아, 직장 다니느라 애썼다. 아, 나 고기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다. 0158번으로. 어, 뭐야? 시흥 시청역에서 63번 버스 탔는데 나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있다니. 저 축하받아도 되죠? 그럼요. 63번 버스 탑승하셨는데 기사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세요.

네 분께 선물 드릴게요.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축하 선물 주세요. 4118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입니다.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성환님 청해주신 21의 21살의 비망록, 또 현국님이 한혜진의 갈색 추억 6312번으로도 청해주셨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의 노래 네 세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0755번으로 야호! 추석 앞두고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1년째 일해주고 못 받았던 곳에서 50%를 입금해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싸! 이것도 축하받을 일 맞죠? 그럼요. 경선한 거죠. 당연히 받아야 할 거지만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거기에 선물까지 얹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몰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1부 끝곡입니다. 뚜벅이님 해심님 청해주신 카니발 거위의 꿈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

0: 성공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번에도 이 노래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왜 이 노래 들으면 항상 정동진 역이 생각나고 정동진 역에 이제 한번 가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한 번 더? 라는 생각이 들어요. 4739 또 수남님 청해 주신 이규석 기차와서 나무와 함께 하셨습니다. 재숙님이 추석 명절은 다가오는데 음식들 뭘로 준비하셔야 될? 아우 나는 그냥 갈비, 잡채, 홍어, 전, 나물, 홍게찜 요 정도는 준비됐는데 나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갈비, 잡채, 홍어, 전, 나물, 홍게찜 야 뭐 꼭 필요한 거는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공유해 보실까요? 우리 집은 이것 준비한다? 그런 거. 재숙님 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갈비는 고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물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보통 추석에는 토란국 같은 걸 끓이지 않나요? 무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놓고 토란국을 끓이고 그다음에 뭐 기왕 하시는 거 식혜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보니까 홍어가 있으니까 뭐 해산물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뭘 준비하시는지 우리 지금부터 추석에 이것도 하면 좋아요 라고 여러분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나 혼자 추억한 거 혼자 무너지고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 경환님 9723번으로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뮤직 드라마인가?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 트리오의 죄송합니다. 너무 음악에 빠졌어요.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을 주제로 이제 드라마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젊은 연인

그러니 부모님의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 뭐 하냐 그러고 막 산에 들어가서 결국 산에서 동사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선우재덕 씨하고 같이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갖고 눈이 이제 그들 위로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염없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눈이 뭐 한 5cm 정도 이렇게 두께로 쌓여있는 그런 촬영을 하는데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 얼어서 어떻게 됐으면 이 자리에 못 있었을 텐데. 서울대 드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또 문희만보 이광조의 노래 지영님 청해 주셨고 김인옥님이 바베킴 사랑 그놈 세 곡의 음악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와 진짜 그 음식 만든 얘기 듣더니 우와 그 집으로 놀러 가야겠네요. 갈비, 잡채, 홍어, 전, 나물, 홍게찜 이 이상 뭘 더 바라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물 정도 소고기 묵국에다가 거기다 이제 토란 넣어가지고 토란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 송편 그쵸 송편이 반드시 있어야죠. 1636번으로 나박김치를 꼭 담그신다고요. 아 뭐 예전에 보니까 추석 때는 꼭 나박 김치를 놨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은숙님 댁은 더덕구이를 하시는군요. 빨갛게 양념해서 이 북어의 양념에서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고 더덕을 구워 먹기도 하고 너무 가족들이 다 잘 먹어요. 그렇겠네요. 또 9520번으로는 연근을 갈아서 고기 대신 소로 연근을 넣은 전을 하죠. 깻잎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가족들이 좋아한답니다. 진짜 깻잎전은 고기를 넣으면 이게 탈까 봐 계속 익혀야 되는데 연근이야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익히면 깻잎에 그 향도 살고 아유 맛있겠네요. 형준님은 마나님 지시로 튀김은 제가 하는데요. 새우, 오징어, 고구마, 깻잎 어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거잖아요. 애쓰시네요. 읽어버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읽어버린 사연들도 함께 쿠폰 보내드릴게요. 드라마 미생 중에서 정희님 또 5996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승열 나라.

정희님, 최광민님 청해 주신 민혜경 어느 선의 사랑이야기 7944번으로도 청해 주셨고요. 6740번으로 러브홀릭에 눌러와. 놀러오라고 심각해 하지 말고 우리 와서 그냥 수다 떠고 놀자고. 목소리가 상당히 아주 신선하고 사랑스럽죠. 보컬이 지선 씨예요. 예, 러브홀릭. 또 민유정님이 김연숙의 초연청해 주셨고 이승열 나라 드라마 미생 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3544번으로 퇴근길에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내 친구들 모임 갔는데 딸 시집 안 간 지 우리 집밖에 없더라. 다 손주 사랑, 자유 사랑하는데 너 뭐 할 거야? 응? 사위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손주 안 보여주면. 그래서 엄마, 엄마는 투시리 자랑하면 되잖아. 야, 자랑할 게 없어서 걔 자랑하느냐? 그리고 확 끊어버리시는 거 있죠. 아, 진짜 집에 가기 싫다. 분명히 저 또 한 소리 들을 거예요. 야,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3544번으로.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결혼 얘기, 집 언제 사냐, 직장은 어떻게 됐냐, 학교는 어디 갔냐. 우리 그런 거 물어보지 말자고. 아유, 참,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486번으로 택시기사인데요. 좀 전에 타신 손님이 차에 표시된 라디오 주파수를 찍어가도 되냐고 그러길래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이 방송이요? 하고 막 방송 특성까지 홍보했습니다. 음하, 저 잘했죠? 웃을 때 음하 하고 웃어야 돼요. 이거 우리 박PD님이 대신 웃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향동님, 원성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이장희, 그건 너. No.

0: 은영님, 승용님이 청해 주신 이승재 아득히 먼 곳, 이장이 그건 너 반말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레밥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

0: 대학교
1: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동그래진 달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 끝곡은 이선희 인연 9372번으로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환.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0: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춤을 언제부터 췄을까요? 기쁘면 뛰어오르고 흥겨우면 몸을 흔들고 간절한 것이 있을 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류는 늘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몸으로 전하는 또 하나의 언어 같기도 해요. 잘 추고 못 추고는 중요하지 않죠. 어깨를 흔들흔들 발끝을 까딱까딱 이런 작은 움직임도 나 지금 조금 풀어져야 할 것 같아 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말로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가을 밤바람에 슬쩍 흔들흔들 몸을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르니까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춤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잘 쳐야지 하고 작정하고 추는 춤 말고 나도 모르게 리듬에 몸을 흔들흔들 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노래에는 강물처럼 천천히, 신나는 노래에는 좀 더 경쾌하게. 누군가 말하기를 춤은 말이 필요 없는 언어라고도 하던데요. 꼭 멋진 동작이 아니더라도 이 밤 조금은 자유롭게 몸과 마음을 풀어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월요일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창수님 별빛지은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춤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유경주님 살랑살랑 까딱까딱 꿈음에 박자 맞추며 꿈음의 시간 함께합니다. 가끔 게시판 보면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춤을 추시는 우리 꿈은 가족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내 대신 추어라. 잘 오셨습니다. 퉁퉁 부은 아내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었네요. 하루 종일 서서 대형마트에서 선물을 판매하는 아내 고생이 많네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8540님. 그래도 그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피로가 많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잘 해주셨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709번으로는 요즘 배송일 하는 남편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하는데 추석 전이라 물량이 너무 많아 힘드네요. 추석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배송이라는 남편이 쉬는 날이 없어 여행 한번 못 가고 있는데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약간 아내를 걱정하는 사연, 또 이번에 남편분을 걱정하는 사연이 또 연달아 보이네요. 그렇죠. 평소에도 참 택배 물량은 적지가 않은 요즘인데 명절 앞두고 빨리 또 마감이 되니까 얼마나 또 선물도 많이 보내셨을까 싶네요.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3515님은 중계동에 사는 고등학생, 중학생 남매 엄마예요.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항상 10시를 기다려요.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어 라디오를 틀어달라고 합니다. 네, 좋은 목소리와 노래로 힘을 얻습니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늘 피곤해하는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분께도 괜찮게 들린다니 다행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노래는 꿈을 먹고 사는 여자님이 청해 주셨어요. 한동준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서약.

한동준 사랑의 서약 그리고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축가의 베스트셀러 두 곡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해마다 이맘때면 집에 햅쌀이 들어왔다. 어른들은 햅쌀로 밥을 지은 날이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목소리로 꼭 이렇게 알려주셨다. 오늘 밥은 햅쌀로 지은 밥이야.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묵은 쌀과 햅쌀의 차이를 잘 모를 때였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밥그릇이나 숟가락에 묻은 밥풀 하나도 금촉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어른들은 햅쌀로 지은 밥을 드실 때마다 반찬이 없어도 밥만 먹어도 맛있다고 하셨다. 밥솥을 열었을 때 집안 가득 번지던 따뜻한 밥냄새. 이상하게도 햅쌀이라는 말에는 그런 오래된 저녁 풍경이 함께 따라온다. 요즘 추석을 앞두고 곳곳에서 벼수확이 한창이란 소식이 들린다. 그리고 올해 거둔 햅쌀 판매도 시작됐다고 한다. 봄에 논에 심긴 어린 무가 여름의 긴 장마와 뜨거운 볕을 지나 고개 숙인 벼가 되고 다시 쌀이 돼서 우리 밥상까지 오르다니. 마트에서 사온 쌀 한 봉지에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계절이 들어있고 누군가의 땀방울과 오랜 기다림이 담겨있다. 밤의 끝자락에서 무사히 지나온 여러 계절을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받아든다. 윤기 나는 햅쌀, 그 쌀로 지은 밥이 오늘따라 참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올해도 잘 여물고 또 익어서 우리에게 와준 것들에게 고마움을 전해본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박기용의 시작 7785번으로 정해주신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한동안 끙끙 앓던 일이 해결 안 된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든 날들을 보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해피 추석을 보낼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0061님.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보다 무거웠던 일, 뭔가 답답했던 일이 해결되는 혹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너무 잘 됐네요. 절대 쉽게 안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갑자기 쉽게 풀리고 그런 일을 그런 때가 있죠. 잘 됐네요. 이제 편안하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바나나나낭님,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늘 함께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키는 167, 그 친구는 155.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친구였겠죠. 그렇게 저희는 4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단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외박을 했어요. 저와 함께 등산도 하고 찜질방도 다녀오고 시장 구경도 하고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찜질방에서 친구가 매일 듣는 방송이라며 꿈음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다음 주에 친구가 암 선고를 받았네요.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요. 하루 종일 친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자꾸만 울컥하는데 꾹 참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되네요. 찜질방에서 이어폰 한 짝씩 나눠 끼고 라디오를 들었던 지난 날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러셨구나. 요즘에는 또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금방 또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생각보다 수월하게 치료 과정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조만간에 우리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이제 다시 웃으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저도 바랄게요. 친구를 위해 이 노래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기를.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극곡입니다. 아라베스크님이 청해 주셨어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시차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2: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제 일요일에 부모님이랑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방송 엄마랑 예전에 들어보고 좋아서 오늘도 같이 듣고 있어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주세요. 1731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아이, 귀엽네요. 부모님이랑 자전거도 같이 타고 이렇게 라디오도 같이 듣고 소소한 추억들이 앞으로 오래오래 우리 꾸모님 앞날에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랄게요. 근데 잘 시간 아닌가 싶은데 좀 늦지 않았나요?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0: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9: 익수 황진한
11: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2: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1: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3: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5: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지원으로 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6: Good Music Station CBS FM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9132번으로 정해주신 조트리오 사랑이라는 이유로 였습니다. 8살, 5살 아기들을 재우고 아내는 모임에 나가서 아직 귀가 전이고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조용히 꾸밈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은 들으면서 잠들곤 하는데 오늘은 아내를 기다리며 거의 2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9598번으로 보내셨어요. 아이들은 다 잠들었고 아내분은 아직 귀가 전이시고 혼자서 조용하게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꽃님, 허디 이번에 저희 매장에 새로운 훈남 점장님이 발령을 받아 오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만나서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음료 실수를 엄청 해서 걱정이 됩니다. 카페에서 일하셨던가요?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어쨌든 긴장을 많이 하셨군요. 우리 훈남 점장님과 앞으로 잘 합을 맞춰 잘 일하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님, 우리 학생들 시험인데 왜 제가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이번엔 울었던 학생은 없었네요. 9월 한 달 주말도 없이 나와서 열심히 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이다. 아, 우는 학생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수 있죠.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이렇게 우는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이 가르쳤던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시겠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게요. 주말도 없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 하이디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노래는 하늘바다님이 청해 주셨어요. 하루의 끝자락에서 집에서 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 갖게 되네요. 내일도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기를.

7353번으로 정해주신 화사의 So Cute, 도경수의 팝콘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경동시장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많은 과일들, 떡집, 생선가게, 정육점, 식당 등등을 두고 저는 아무것도 사질 않았어요. 자녀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그쵸. 명절이 고비긴 해요. 먹을 것들 폭탄, 아, 이게 넘치는 시기라서 다이어터들에게는 참 유혹이 끊임이 없죠. 그래서 아예 집에 뭘 두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군요. 시장 명절쯤에 구경하면 정말 재밌죠. 대형마트에서는 좀 찾기 힘든 그런 매력들도 있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빠서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했습니다. 주말에 계속 일해서 피곤하기는 하지만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월요병이 없다는 거. 계속 일하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요일 감각도 없어지거든요. 오늘은 꿈을 들으며 스르르 잠들 것 같습니다. 4431번으로 보내셨어요. 아유, 어떻게 연휴 때에는 쉬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월요병은 없지만 피로는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 조만간에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노래는 한재만 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기찬의 Please.

0: 세 곡이었습니다. 이기찬의 플레이스, 그리고 주피터님이 청해 주셨어요. 휘성의 1년이면, 조금 전에 들으신 곡 윤미래의 노래였습니다. 하루하루.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자,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6066번으로 보내셨네요. 저희 남편이 지금 운전을 하면서 들을 것 같아 문자 보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투잡을 하고 있는 우리 남편님. 아들로서 또 가장으로 아빠로 힘든 요즘이에요. 흑기사님, 오달콤입니다. 아, 사연 주신 분은 별명이 오달콤 이미신가 봐요. 당신은 영원한 나의 흑기사, 힘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 지금쯤은 거의 일이 끝나셨겠네요. 조심히 집에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진한 사랑의 메시지 잘 받으셨기를 애쓰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 검정치마의 Everything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 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 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고는 반짝이는 등비늘과 아가미를 가진 소년이에요. 물속은 사람들과 떨어진 외로운 곳에 있었지만 버려진 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함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곤의 물속으로 한 여자가 떨어지고 곤은 그녀를 구하고 사라져요. 여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아가미 소년 곤을 찾아내 자신과 닮아있는 그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돌아가면 필사적으로 살아낼 문제만 남겠지만 난 열심히 두 팔을 휘저어나갈 거예요. 별 수 있나요? 어쩌면 나에게 난 상처가 아가미일 수도 있잖아요.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일도 나와 닮은 상처를 가진 그 사람한테는 말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어도 늘 어디선가 잘 살아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오늘은 인어공주 중에서 이로마의 바다의 선율 1 들으셨습니다. 인어공주 중에서 이로마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오늘은 지난 9일에 개봉한 영화 아가미 얘기로 시작했어요. 구병모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안재훈 감독의 애니메이션 여러분 보셨어요? 저 못 봤거든요. 오늘 오프닝 보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어느 날 깊은 물속에 던져진 어린아이 고뇌 목덜미에 아가미가 돋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그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노인의 집에서 자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어쩐지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무섭기도 하다 싶기도 한데, 네, 유재명, 강하늘, 정혜인, 이청아, 김선영 요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하셨는데 또 각각의 역할에 너무나 찰떡이셨다는 후기가 있어요. 수채화 같은 그림체와 네, 문학적인 대사들이 매력적인 작품이고요. 고뇌 아가미를 처음 발견한 할아버지가 의사와 나눈 대화가 인상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이 잘 살아있는데 목에 구멍이 났든 머리에 땜통이 생겼든 뭔 상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처음엔 신기해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뭉클한데요. 해외 애니메이션 영화제에도 연달아 초청됐었다는데 우리 손으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 제 목소리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연극하면서 너무 긴장해서 몸살 난 거 아니죠? 연구 부인님. 연극해서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전 대사량도 보셨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목을 많이 쓰진 않는데 맞아요. 너무 긴장하고 또 홍보 스케줄도 있고 해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는데 네. 여러분 듣기 불편하실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비극이든 영웅소사든 대단한 서막이 열린 듯한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베리 린든의 오프닝 시퀀스에 흘렀던 메인 타이틀곡 헨델의 사라방드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베리 린든 얘기 좀 해볼까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죠. 몰락한 아일랜드의 하급 귀족 청년 레이먼드 베리가 귀족 사회에 진입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해버리는 이야기. 영화 보시면 레이먼드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바꾼 이름이 바로 베리 린든이거든요. 영화의 제목이 되죠. 러닝타임이 길어서 지루하지 않을까 하지만 18세기 유럽의 귀족사회의 화려함을 볼 수 있다는 게 영화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해요. 이거 한번 빠져들게 되면 이런 영화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좀 재밌더라고요. 전 요새 이런 영화가. 또 야간 실내 장면 중에는 조명 없이 촛불만으로 촬영한 신들도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시대상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시대극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미장센 사랑하시는 분들 이 영화 아마 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최강의 영화 음악입니다. 4492님 오늘 오프닝 멘트는 왜 그래요? 그쵸? 음악 나가는 동안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왜 그랬죠? 가슴 울리는 문장에 아 이래서 영음을 듣나 봐요. 덕분에 덜 우울하고 위안돼요. 맘껏 슬프고 또 하루 시작할래요. 그래도 되죠? 하셨네요. 너무 공감된다. 근데 공감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 4492님 멘트. 네. 오프닝 멘트가 가슴을 너무 울렸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난 덜 우울하다. 마음껏 슬플 거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하면서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공감됩니다. 네. 아가미 4492님께 추천드립니다. 2D 애니 올해

오랜만에 보면 눈이 뭔가 편안해지면서 또 좋으실 거예요. 주나리님, 강디님 이 목소리도 매력 있어요.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동네 호수공원 갑니다. 혼자 폰으로 라디오 들으며 뜨개질 하려고요. 다들 운동할 텐데 저도 좀 걷긴 해야겠죠? 다들 건강한 한 주의 시작이길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영화 우먼 인 레드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그리고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까지 두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크루엘라 중에서 블론디 One Way or Another 들으셨습니다. 메이띵님 좋아하는 크루엘라 부탁해요 강디 하셔서 띄워드렸고요. 저희 가끔 게시판에 아재 개그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너무 웃겨요. 네, 많은 분들이 미쳐 하고 계시네요. 네, 깁스를 풀어서 오늘 걷기가 불편해서 제가 다른 걸 읽었네요. 걷기가 불편해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셨나 보죠, 타협금주님. 아, 용도다리님 거를 읽으려고 했었는데 오도방 라이딩할 때 듣기 좋은 음악입니다. 아싸!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이 음악이? 라이딩할 때 듣기 좋나요? 아, 요새 진짜 라이딩하기 너무 좋은 날씨죠? 아, 진짜 땡기던데. 아, 네. 그러면 미치죠. 미쳐요.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네. 네. 아니, 말도 안 하고 잘, 목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도다리님, 밤에 잘

때 이불 차고 주무셨네. 그런가 봐요.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4388님, 강디 주말에 딸아이랑 속눈썹 펌했어요. 50 넘은 인생 처음으로 엄마 더 이뻐졌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진짜 이뻐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기분 전환 확 되셨겠네요. 저 연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온 김에 추석 특집 예고 좀 해드릴까요? 추석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양한 이유로 또 가족이랑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만은 외롭지 않은 연휴가 되셨으면 해서 위로가 되는 영화 그리고 음악들을 나누려고 일명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특집 제목이 좀 길죠? 병영욱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12월 개봉 영화 이진욱 수지 주연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최영민 추천하는 가을 영화도 좀 소개할 예정이니까 연휴에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최영민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이방인 예매권 드릴게요. 청년 메르소에게 불어닥친 비극을 통해 인간 세계의 허무와 부조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작가 알베르 까미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이방인 달고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어쩌다 로맨스 중에서 도나 루이스, I love you always forever, 써니 중에서 신디 로퍼, 타임 애프터 타임.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듣고 싶었던 타임 애프터 타임 제니퍼님 해주셨네요. 네, 어쩌다 로맨스 도나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이어들으신 곡은 영화 써니 신디 로퍼 타임 애프터 타임이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써니 음악 들으면 갑자기 아이스링크장에서 실컷 놀고 컵라면 먹고 싶어져요 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이라면 영화 써니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드라마 중에는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있나요? 예, 생각나는 거. 네. 낭만장인님, 설이나 추석에 외롭다는 느낌이나 명절 느낌 그런 거 못 느끼고 살다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상점들 닫혀있는 거 보면 느끼긴 하네요. 하셨네요. 이번 연휴에는 체험으로 오세요. 네. 7013님, 강인씨, 피곤할 때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자기 해야 해요. 맞아요. 현재 쉬는 건 스케줄 있어 안 될 테니. 끼야, 우포늪 사진 보내주셨어요. 가을 풍경과 바람 소리 듣고 보면서 언능 회복하길. 세상에, 이건 운명이에요. 제가 우포늪을 진짜 좋아해요. 7013님.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 우포늪을 그린 너무 좋은 그 늪만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이 있거든요. 그 화가분께 그 그림 가격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늪이 너무 좋아서. 너는 산과 바다 중에 뭐가 좋아? 그럼 저는 늪이요, 여러분. 네. 와, 우포늪 가보고 싶네요. 7013님이 보내주셔서 대리 만족해요. 와, 좋다.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9426님입니다. 아침 일찍 둘째 아들 등교시키고 월요일 아침 루틴대로 청소하고 수건 빨래 돌려놓고 국물 진하게 매콤한 황태국 끓여 늦은 아침 겸 이른 점심 먹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주방 창문 너머 파란 하늘이 어찌도 이리 맑고 높은지 숲에서 까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데 큰아들이 내년 5월에 입대한다는 문제가 왔어요. 뭐 이러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F1 더 무비 오리지널 테마 신청합니다. 아셔서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 사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 배트리백 세트, 예술연구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여자정의 중에서 골랐어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포인트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농구에서 한 골을 넣었을 때 얻는 득점도 포인트고 물건을 사고 차곡차곡 쌓이는 적립금도 포인트죠. 또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비슷하고요.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모아둔 점수가 꽤 쓸모있는 게 됩니다. 하나만 보면 작은 흔적일 뿐인데 모이고 나면 분명한 무언가가 되는데요. 적립의 재미를 느끼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나는 내 인생에 어떤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도 인생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일 겁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 나를 만들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나의 자산이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쌓게 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게 쌓여갈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첫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에 들뜬 나비야. 바리톤 브린트 터펠의 노래, 그리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참 여러 가지 포인트를 쌓고 있죠. 우리가 뭐 운동 한번더한 거, 면 책을 몇 페이지 더 읽은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뭐 하나 끝낸 것, 또 누군가와 나눈 좋은 대화도 그렇고요.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꽤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노력 중에는 또 아직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그런 포인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포인트 쌓으라고 하면 일단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번호 누르고 쌓다가 그걸 언제 쓰는지 정작 몰라서 못 쓰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쓰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꽤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포인트 많이 많이 쌓아보시죠. 나중에 어디에 쓰이게 될지 몰라도 아마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24개의 무반주 카프리스 가운데 11번 C장조 안단테 프레스토 안단테를 데이빗 가렛의 바이올린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왜 이게 무반주가 아니고 피아노가 있었느냐 하면 슈만이 이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를 피아노 반주를 더한 버전으로 편곡을 했거든요. 오늘 들으신 버전은 슈만의 편곡 버전이었고요. 함께 연주한 피아니스트는 브루노 카니노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떤 음악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들꽃년이님이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할 때 레이저 불빛으로 특정 지점, 포인트를 가리키는 걸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가 짚는 포인트는 중요한 부분이죠.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는 대화와 음악은 포인트이고 이를 짚어주시는 정원님은 아당의 포인터가 되시겠네요. 음악과 정겨움의 포인트를 쌓는 이 시간 밝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멋진 멘트 보내오셨습니다. 아, 포인트 또 새로운 지각으로 해석해 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듣겠습니다. 앨리슨 발솜의 트럼펫, 도이치 캄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이 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앨리슨 발슴의 트럼펫 도이치 캄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가희님이 오랜만에 듣는 1악장 하이든의 호기심과 재치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이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은 우리가 그 장악 퀴즈로 잘 알려진 3악장을 주로 듣다 보니까 오히려 또 1악장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조금 차분한 1악장 참 좋네요. 아까 강소영님이 재밌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마이 넘버원 피아니스트 정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말 기자님처럼 질문을 쏟아내주셨는데요. 재밌어서 좀 읽어봤어요. 1번 질문. 다른 악기에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일이 예술적 공감 이외에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일이 되곤 하나요? 피아니스트 썸남이 바이올리니스트 전 여친의 반주를 해준다면 신경 쓸 정도로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같이 연주를 한다는 게요. 연습 과정에서 이렇게 뭐 서로 정말 숨소리, 타이밍까지 다 맞춰가면서 호흡 맞추다 보면 확실히 특별한 교감이 생기긴 해요. 그게 순수하게 음악적인 신뢰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까지 섞이는 건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근데 드라마적인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기엔 딱 좋은 설정인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피아니스트님들은 주로 백팩을 메나요? 정원님 퇴근길에서도 백팩을 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악보, 그 전자악보 이런 것들이 꽤 무겁잖아요. 근데 한쪽 어깨만 메면 또 팔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손에 들어도 그렇고 하니까 양쪽 균형 맞춰서 멜 수 있는 백팩을 실용적으로 저도 애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음악가들에게 브람스는 짝사랑의 이미지가 그리 독보적일까요? 투머치 질문 송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브람스가 이 스승의 아내, 스승 슈만의 아내였던 클라라를 평생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부분 확실히 굉장히 인상 깊죠. 그 짝사랑이 음악에 엄청난 양분이 되어준 것도 사실일 테고요. 하지만 또 브람스를 소개할 때 너무 그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자칫 좀 상업적인 마케팅처럼 느껴져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브람스는 짝사랑이라는 프레임 하나로 가두기에는 너무나 또 깊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음악가잖아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나를 소개할 때마다 습관처럼 이 말을 썼다.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귀찮기도 했고 특별한 것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동의하니까 속으로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며 내심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래봤자 앙증맞은 도토리 기재기일 뿐이지만. 그렇다면 평범의 기준은 뭘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아주 당연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딱 내 이야기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저냥 지냈더니 어느새 마흔까지 쾌속선을 탄 듯 단숨에 달려왔다. 나는 아주 전형적인 삶의 표본을 따라왔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인생의 정석이라고 여겨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밟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마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고 서른 무렵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웠다. 마치 인생 공략집에 나올 법한 코스를 착실히 따랐다. 그러면 평범한 게 나쁘냐고? 물론 아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정도는 된다는 뜻이니까. 게다가 나는 스스로 평범함 속에서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산다고 여겼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항상 인생의 관문을 한 번에 통과하고 어찌어찌 잘 되어왔으니까. 그런데 막상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 하고 칭찬을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가슴속 어딘가가 턱하니 막혔다. 연봉은 회사 규모에 비해 아담하고 서울은커녕 경기도 외곽에서 전세를 전전한다. 차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남들의 기준에는 꼭 들어가는 항목이니 넣어보자면 이제는 구식이 된 차를 탄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괜찮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평범 그 자체. 10여 년의 학교 생활을 마친 끝에 동경하던 직장인이 되었지만 막상 별것 없었다. 입사 전에는 무척이나 거대해 보이는 세계였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자 반짝이던 세계는 하루 이틀 만에 빛을 잃었다. 눈칫밥을 먹고 시도 때도 없는 야근을 반복하다 어느새 맥 빠진 동태눈이 되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지친 사람들 뿐이다. 적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귀찮아 휴대폰을 켠다. 오늘도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끝났다.

아, 음악이 너무 아름답죠. 만유일봉세의 작은 별 에스트렐리타 보내드렸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타운이 주연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저는 요 근래 계속 방송하면서 음악 들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거든요. 우리 CBS 목동 스튜디오에 이렇게 큰 창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창이 없이 그냥 꽉 닫힌 스튜디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 보여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또 이렇게 오늘처럼 아 쾌청한 날은 이런 날대로 정말 이 음악이 더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들으면.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정지원의 책 지독하게 평범한 40대 퇴사러의 우당탕탕 생존 모색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책 제목이 매우 평범하지 않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부분이 참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비교하게 되잖아요. 평범하다는 게 초라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별일 없이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까 전에 수평기님이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2년 전 허리 수술하기 전 느껴봐서 정말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좋은 말 주셨는데 평범하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 쉽게 붙이는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비슷한 하루를 견뎌도 그 안에는 저마다 다른 기쁨과 한숨, 애씀의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퐁세의 작은 별을 들으니까 눈에 띄게 찬란하지 않아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 하나쯤 모두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빛을 발견하고 살면 평범하다는 생각 안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우리 그 선물 놓치지 말고 모두 받기로 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아일랜드 미녀의 오 데니보이 보내드릴게요.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아일랜드 민요 오 데니보이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였습니다. 비스타탑님이요. 약간 들떠있던 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노래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0753번님은요. 36년 만에 새 집으로 이사해서 구석에 두었던 라디오를 닫고 있는데 갑자기 켜지면서 정원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얼마나 반가운지요. 라디오가 살아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이 사연 얼마나 오래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오랫동안 듣지 않던 구석에 있던 라디오를 닫는데 그 켜지면서 또 심지어 아름다운 당신이가 나오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 또 CBS를 듣고 계셨나 봐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들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에드바르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입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하나는 짧은 피아노 소품들이지만 모두 모아놓고 보면 상당히 큰 작품집이에요.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가 186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34년에 걸쳐서 모두 66곡을 썼고요. 이것을 10권의 작품집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10권, 66곡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20대의 젊은 그리그가 쓰기 시작해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과 함께 조금씩 써내려간 곡들이 하나 둘 쌓인 거죠. 그래서 서정 소곡집을 흔히 그리그의 음악으로 쓴 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66곡을 차례로 듣다 보면요. 한 작곡가가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도 함께 들을 수가 있거든요. 초기의 작품에서는 슈만과 멘델손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주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또 노르웨이의 민속적인 색채와 그리그 특유의 화성, 또 후기에는 훨씬 대담해진 그런 음향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그의 피아노는 아주 가까운 악기였어요. 거대한 형식 안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작은 피아노 곡 안에 순간의 정서나 풍경 또 이런 기억을 담아내는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정 소곡집 66곡을 따라가다 보면

34년에 걸친 그리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오늘 만나볼 제1권 OP 12 가운데 첫곡 아리에타 그리고 두 번째 곡 왈츠 이렇게 두 개를 들으실 텐데요. 아주 짧고 소박한 선율로 시작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율이요. 34년 뒤에 서정소옥 집 마지막 곡 여운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26살의 그리가 남긴 첫 선율이 긴 세월을 지나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들려오는 거죠. 그 곡도 나중에 듣게 되시니까요. 그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가볍고 우아한 살롱풍의 두 번째 왈츠까지 듣겠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이 짧은 음악에서도 그리그는 어쩜 그렇게 그리그 특유의 색채를 이렇게 짙게 묻혀 놓았을까요? 앞으로의 서정 서곡집 전곡 감상 너무 큰 기대가 됩니다. 작품 번호 12 가운데 첫 번째 두 곡 서정 서곡집 아리에타와 왈츠 들려드렸습니다. 게하르트 호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로스니 오페라 도둑같이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이 가을에 듣는 이 노래 참 좋네요. 이태선 작사, 박태준 작곡 가을밤 보내드렸고요. 소프라노 홍혜란의 노래, 그리고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고영도님이 눈물샘 폭발이라고 해주셨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김대진 지휘의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규현, 유성호, 김세현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일본의 스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의 리사이트 열립니다. 클라라 하스킬 콩쿠르 1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으로 주목받는 연주자죠.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스의 영상 2권 등의 곡을 들려줍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음악감독을 맡은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반도네오니스트 JP 조프레와 함께 피아졸라의 4개 등을 들려주죠.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올리비에 라트리와 이신영의 포핸즈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8년 만의 국내 듀오 공연이죠. 춤을 키워드로 라모어부터 스트라빈스키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이탐구, 브랜든 초이 색소폰 협연으로 모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내장의 사진 그리고 마르크스의 단손 2번 등을 들려줍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이 아니죠. 6번 디장조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조현진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이런 사연 함께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가을이 와서 참 좋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오래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음악회 다녀왔는데 가을을 좀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음악회에서 들었던 곡 신청합니다. 정원님, 작가님, 그리고 피디님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신청 주셨습니다. 음악회에서 이 곡 듣고 오셨군요. 또 추석 이후에 공연이어서 또 공연 소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추석 주간에는 또 공연들이 좀 없으니까요. 미네르바님, 제가 그렇게 공연 소개가 빨랐나요? 저보고 속사포 공연 소개 그렇게 해서 누가 따라오나요? 했는데 다 따라오거든요. 다들 신청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장난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Love Until the End of Time 보내드릴게요. 참 예쁜 곡이고 제가 연애할 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와 듀엣으로 아주 자주 불렀던 애창곡이에요. 플라시도 도밍고와 모린 맥거번의 듀엣으로 함께합니다.

Love Until the End of Time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플라시드 도밍고와 모린 맥가번의 Love Duet이었습니다. 이진희님이 정원님은 스포츠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무대의 긴장감을 자주 느끼시니 싫어하실 듯도 싶고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저 좋아해요. 뭐 경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좋아하고요. 특히 이렇게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월드컵 이렇게 큰 축제에는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챙겨보는 편입니다. 또 농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남영라님이 정원님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야 되나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셨어요. 그런가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않는 게 맞나요? 저는 워낙에 살까 말까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살까 말까 할 때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갈까 말까 어딜 망설이시나요? 가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보슬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래된 인연인 친한 동생 부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노래를 신청합니다. 혹시 서로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뒷일을 부탁할 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타지 생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긴 기다림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조금 알기에 더더욱 함께 마음 졸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처음 알리는 거라며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첫 심장 소리를 들려줬을 때 주책맞게 눈물도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지난번에는 조심스러워서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보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 나누기가 어려워 더 아팠다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이들과 소식을 나누려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듣게 되실 분들이 이들에게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가 건강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한 번씩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였죠. 리베라 합창단의 엔젤 보내드렸습니다. 봄비양기님이 이 곡이 둘째 딸내미 결혼식 입장곡이었대요. 가족이란 단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사연 보내오셨네요. 아, 오늘 사연은 읽으면서 이 보슬비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첫 그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가족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다시 찾아온 소식이라 기쁜 마음만큼이나 또 조심스럽고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계시겠죠. 이번에는 그 기다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참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잠시 마음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가족의 품에, 엄마 아빠의 품에 무사히 안길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보슬비님도 아마 또 자기 일처럼 많이 울고 기뻐하시겠죠. 그때도 소식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 분에게 좋은 소식 꼭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망고 아빠님도 이런 사연 보내오셨네요. 저희도 한번 실패하고 난임병원 다니면서 늦게 낳은 딸내미라 아기를 소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신이 지켜주실 거라 믿고 함께 기원합니다. 보내오셨어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보슬비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아, 참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뭐 피를 나는 것도 아닌데 또 내일만큼이나 혹은 어쩔 때는 내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엔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내 운을 나누어 주더라도, 나에게 올 운이 조금 덜 오더라도 이 일을 꼭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잖아요. 따뜻한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릴게요. 조성진의 피아노,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날개님이 모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모차르트에 큰 애정은 없었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들려주신 모차르트 곡 들을 때마다 왜 천재라 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세상 모든 작곡가들이 다 똑같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더 콕 와닿는 작곡가가 있고 또 아닌 작곡가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항상 그대로가 아니에요. 아마 어느 날 또 어느 순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꽂혀서 갑자기 나의 최애 작곡가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묘하게 별로 안 좋아하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각별하게 좋아하지는 않던 작곡가예요. 왜냐면 저는 거의 모든 작곡가를 다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작곡가의 곡이 특별하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대목을 듣다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급부상했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박가사탕님이 어제도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엄청 이쁘더니 오늘도 참 이쁘네요. 그래서 저는 빨래를 합니다. 이불 빨래. 여름 이불 빨아서 넣고 겨울 이불도 빨아서 준비해둬야죠. 가을은 아쉽게도 너무 짧으니까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가을이 옷장도 바꾸고 이렇게 이불도 바꾸는 또 그런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철이기도 해요. 이런 날씨에 이불 빨아서 또 바깥에다 널어놔도 참 좋겠는데요. 어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요. 크라이슬러의 라지타나 지피어인 듣겠습니다. 타스민 리트레 바이올린 존 르네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라지타나, 집시 여인 보내드렸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존 루네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곡이죠. 우리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의 콘 아모레 앨범에서 주로 들었었는데 오늘은 타스민 리틀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연주도 참 좋네요. 뭔가 조금은 그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그 정경화 선생님의 연주가 좀 어딘가 좀 야한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담백해졌는데 또 다른 뭔가 정갈한 맛이 있었어요. 이 연주에서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분위기 있게 한번 빠져볼까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0: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토니 베넷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레트리 주연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갈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흥얼거리는 우리의 짧은 노래 한마디에 성령께서 화음을 넣으시며 은혜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31장 보내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요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우리가 만난 복음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이들의 손길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곡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133장이고요. 이어서 다 나와 찬송 부르세 유혜정의 찬양으로, 오 영원한 내주 예수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새벽부터 우리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곡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운성님께서 4월과 5월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아롱별님께서는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찬양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도 함께하고 계시죠? 조이포유에서 신청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릴게요.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들어있죠. 이정호님께서 추석 명절 가족 신앙생활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 건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816번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피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다시 안 볼 사람이면 뭐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조영은님께서는 새벽기도 후에 향해 걸으면서 들어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무지개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유지훈 이유리 하나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자녀분들 가정인가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크라님 아침 일찍 일어나 찬송 들으며 운동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아멘. 라시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내 하나님은 김명선의 곡을 청해 주셨네요. 이 곡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스태핑님 청하신 피아워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반도 26님께서 청하신 곡 김성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7240번께서 소프라노 강혜정의 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어플로즈의 찬양 강혜정의 솔로곡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세상을 사는 지혜 안양시립합창단의 곡을 청해 주셨나요? 김동규가 곡중 솔로를 맡았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은총님께서 신청하신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송정미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과 레위 자손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크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는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와 자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모든 역사가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임현모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진희사랑님께서 안산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숙희님, 주일 아침에 엄마에게 맑은 정신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셨는데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6792번께서는 영육간에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요.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시네요. 역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님께서는 추석 명절 앞두고 손이똥서와 대판 싸우셨다고. 어떡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아,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께서는 어제 수원 화성에서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명절 분위기로 업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추석 담긴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등사님, 주님 꼭 잡고 같이 가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주님여 이 손을,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곡 시와 그림의 바람 속의 음성 함께 할게요.

탐욕의 반대는 만족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히기를 멈출 때 비로소 영혼을 갉아먹던 고통이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영혼의 평온을 위해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할까?

박은미의 철학은 어떻게 불안을 이기는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하루에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CBS 중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 예수여 은혜를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가족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어머키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빛과 소금의 찬양,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청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이수원님께서 기온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명절 준비 잘하세요. 추석에 저는 근무네요 하고 보내셨는데 그러시군요. 추석에 꼭 근무해야만 하는 직업도 있고 또 근무 환경도 있을 수 있죠. 꼭 필요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당일이 아니어도 이어지는 명절 연휴에 풍성한 기쁨 또 감사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끝곡으로 함께하죠.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0: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3: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물 위로 햇살이 부서지는 윤슬은 물결이 일렁일 때만 보이는 풍경입니다. 물이 잔잔하면 그 빛은 생기지 않죠. 반짝이는 윤슬을 만들기 위해선 강물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삶이 버겁다 느껴질 때마다 강물 위의 윤슬을 바라볼까요? 그건 내 삶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순간이 맺히기 위해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찬란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화요일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브랜드.
1: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0: 콤비타 마누카꿀.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출근길 162번 버스에 몸을 실으셨어요. 박정성님 버스에서 들으셨겠네요.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그리고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박정성님 신청하신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도 잠시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7697번으로 거의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문자 사연이 들어온 걸로 봐서 방송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신 지 5년이 돼갑니다. 그날도 50 넘는 자식들 잘 되라고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병상에서 엄마가 말씀하시던 막내 아들 교회 다녀라 하시던 말씀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어제가 생신이셨다고 축하드리고요. 어머님께 그리움에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과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마음 쓰게 한 일에 대해 동료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든다 하셨습니다. 7697님 신청하신 곡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이 시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게시판 오세요.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나서 162번 버스 타고 계시다 했죠. 박정성님 들어주십시오.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무더위 폭격을 쏟아내던 여름이 가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열대야 산책이라 이름 붙이고 후텁지근한 밤공기를 걸었던 기억이 먼 일 같습니다. 그 밤 굳이 나선 건 배롱나무를 보기 위해서였죠. 진홍빛 꽃이 그리도 무성하더니 우듬지에 몇 송이만 남은 끝물이 됐습니다.

봄꽃은 피어나기 무섭게 환호를 받습니다. 배롱나무와 같은 여름꽃은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하죠. 뜨거운 볕에 누가 걸음을 멈추고 꽃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배롱나무는 그 뜨거운 날을 견디며 자기 자신이 돼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가 눈을 맞춘 건 봐주는 이가 없어도 제 빛깔로 피어있는 자태가 대견해서였죠. 도종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배롱나무를 가장 뜨거울 때 가장 곱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자태를 거두는 꽃이라고.

제 몫을 다하니 선선한 날이 왔습니다. 이제야 눈여겨볼 만한데 배롱나무 꽃은 이미 지고 없네요. 유언처럼 남은 꽃 몇 송이를 올려다 보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날에도 제가 심긴 자리를 지키며 봐주는 사람 없어도

저로 피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다하는 날에 그리운 내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루아 영성심리연구소 정신실 소장의 배롱나무의 시간.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Fill My Cup, Lord, 우물가의 여인처럼. 무지개님, 처음으로 방송 듣고 있는데요. 이제야 안식처를 찾은 듯합니다. 예, 아침에 어떤 채널에 어떤 프로를 들을까 계속 전전하시다가 이제 이곳에 정착하신 걸까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왕또아님, 행복한 아침. 저는 조깅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뒷자리 5991 쓰시는 분은 천안에 살고 있는 애청자라고 하셨어요. 어제가 저희 아내 생일이었는데 못한 말이 있어서 미나님에게 대신 부탁합니다. 26년간 같이 살아주어서 참 고맙고 사랑한다고. 아, 이제 다른 얘기면 제가 대신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말 같아요. 우리 아내 26년간 같이 살아줘서 참 고맙고 사랑한다. 제가 하면 효과가 반감 될 것 같아요. 우리 5991님께서 직접 하셔야 아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6870님은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동에서 참여하셨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5년째 듣고 계신, 와 감사합니다. 바울교회 조인규 님이시군요. 케이카 호아올 레술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분들은 터치 한 번으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조이포유라는 채널 보이실 거예요. 라디오로 일부 들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환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라딘 삽입곡 가운데 A Whole New World, 양탄자 타고 2부로 날아가듯 1부 끝곡으로 띄울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100일이 지나면 처음의 설렘은 좀 잦아들고 그 자리에 익숙함이 남는다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익숙함이 참 소중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쌓아온 시간이니까요. 오늘 저도 100일을 맞았습니다. 처음 이 시간 마이크 앞에 앉았던 날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00번의 아침을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보냈네요. 익숙함에 기대서 조금씩 느슨해지기보다는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시간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00일을 기분 좋게 축하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한 번 출발해 볼게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인 아침 9월 22일 화요일 주디와 주디스가 함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디와 주디스의 노래 샤키라의 주로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 보내주고 계세요. 아침에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려요. 1740님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간의 긴장되고 힘든 시간 이겨낸 주디 화이팅. 앞으로 만일 이상 함께하겠습니다. 만일은 얼마일까? 천일이 한 3년이라 치면 만일이면 30년 정도. 네, 뭐 이렇게 100일 했으니까 이렇게 100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같이 해주실 거죠. 아, 저희 제작진이요. 사실 100일 된 거 정확하게 이맘때 즈음이겠거니 했는데 확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대와 여는 아침 밴드 모임에서 축하 떡케이크랑 꽃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풍성한 꽃다발. 너무 맛있는 떡.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대 아침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요. CBS FM YOU입니다. CBS FM YOU. 오시면 100일 축하 떡과 꽃도 보실 수 있고요. 진짜 감사드려요. 무엇보다도 저는 매일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주디스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아침 행복하게 100일 맞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편안하게 또 즐겁게 앞으로도 언제까지 만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1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7: 너무 좋아요. 유후.
1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7: 완전 좋아요.
16: 연두링.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서울

0: 828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3237님 어머나 우리 손녀 오늘 100일인데 너무 의미 있네요. 주디 100일 정말 축하하고 지금처럼 우리 손녀와 그 여아와 쭉 함께해 주세요. 오 정말 의미 있네요. 그날 태어난 거잖아요. 저 그날 아침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바짝 얼어서 바들바들 떨던 주디. 그날 예쁜 아가도 또 이 세상에 왔구나. 너무 의미 있고 좋네요. 아가와 함께한 100일. 100일도 축하드립니다. 5897님 저희 남편은 주디 멘트 아침마다 흉내내서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요. 전혀 다르게. 근데 그 목소리가 좋대요. 100일 기념 왕창 축하합니다. 어떤 멘트예요? 제 멘트 중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있나요? 뭐 따라 하시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너무 궁금해. 1179님 근데 언니 이름이 김윤주라서 주디 쓴가요? 궁금하네요. 처음 문자 주셨는데 네 100일이 되었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맞습니다. 제 이름이 김윤주예요. 그래서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디와 함께하는 그대와 여는 아침 식구분들을 주디스 여러분들이라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1179님도 주디스예요. 뱃살이 뚠뚠님은 만일은 2053년 10월 28일이라고 이것도 계산하셨어. 2053년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나 말고 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리고 저도 사실 몰라요. 이렇게 막 뭐 천일 만일 하겠다 하지만 다음 개편 때 또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즐겨보자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저도 되도록 많은 분들께 커피 쿠폰 그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주는 추석이어서 벌써부터 추석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아주 네. 간단하게요. 목, 금, 토, 일 한마디로 날씨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좋습니다.
0: 자, 그럼 제가 요일을 말하면 김수진 리포터가 딱 한마디로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0: 시작합니다. 목,
1: 구름 많음,
0: 금,
1: 흐림,
0: 토,
1: 흐리거나 비.
0: 1.
1: 구름 많음.
0: 아, 네. 아, 좋네요. 뭔가 잘 맞은 느낌?
1: 네.
0: 아, 근데 이게 물론 지역차도 있고 부연 설명할 게 왜 없으시겠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금토일 구름 많음, 흐림, 흐리거나 비, 구름 많음이다.
1: 네, 맞습니다.
0: 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1: 네.
0: 김수진 리포터가 자세하게 요거 날씨 알려주는 거 1등인데 얼마나 답답할까? 쉽기는 한데
1: 네, 연휴 오늘 때를 또 네. 기다리겠습니다.
0: 네네 오늘 날씨는 마음껏 자세하게 풀어서 해주세요.
1: 네 추석 연휴 때와 달리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까지 충북과 전북,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자리할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밑돌아서 어제만큼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춘천 대전 29도, 대구 27도로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은 내일까지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불씨관리 또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8.7도, 부산 21.3도, 광주 19.7도, 대구 17.1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1760님, 주디 남편하고 싸웠어요. 다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체험 얘기했다가 예산 경비 안 짜고 체험 얘기했다고 버럭 하더라고요. 아, 남편분이 제이신가 보다. 뭔가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예산에 안 맞는 거 나오면 스트레스 왕창 받으시나 보다. 저 이 여행 가야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 종일 다운됩니다. 기분 업되는 노래 들려주세요. 기분 업되는 노래 두 곡 1760님을 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Can't Stop the Feeling, 그 전에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이 나중이네요. 4105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가셔야죠. 가셔야죠. 다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까지, 물론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다다음 주까지 이 기분 그대로 쭉 가는 건 어렵습니다.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가셔야죠. 가셔야 됩니다. 아까 5897님께서 남편분이 주디 멘트 흉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 멘트는 그거래요. 2부 처음에 나오는 아, 아침이다. 사실 보고 싶었어 하면 그래서 왔어. 요거 따라 하신다고. 아, 아침이다. 요게 중요하다고. 마담 꾸꾸님과 저의 콜라보. 2부 첫 로고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담다디님, 명절 장사 준비하느라고 일찍 나갑니다. 인천 재래시장에서 직접 만드는 건강식 수제 한과와 깨강정 팔고 있습니다. 요 근래 대목이어서 진짜 바쁘셨겠네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끼니도 잘 놓치지 마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마빈 게이, 태미 터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8070님 신청곡입니다.

노래 한 곡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듯 환기가 됩니다. 기분까지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박보람의 해화동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그룹 동물원이 1988년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로 리메이크되면서 다시 큰 사랑을 받았죠. 지나간 시간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어서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이맘때 들으면 더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골랐어요. 오랜만에 가족 만나러 가면서 어린 시절 살던 우리 동네, 우리 고향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박보람의 해화동,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현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박보람의 해화동이었어요. 잔다르님이 응팔 마지막에 이 곡 나올 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 참 그립네요 하셨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인스타 아이디

0: 핵0713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도란도란 옛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는 두 곡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추석 앞두고 듣기 좋은 두 곡이었던 것 같아요. 핵0713 인스타 아이디로 보내주신 분께는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0: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간밤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가 급등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수영 자유형 50m 첫 금메달이 나왔고 야구 대표팀은 대만을 5-0으로 꺾었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 현장에서는 숙소 부족과 부실한 식단, 미숙한 운영으로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폭식이나 극단적 다이어트처럼 청소년이 모방할 위험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광고 수익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먹방이나 다이어트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영상이 삭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과 가파른 가격 인상으로 유럽 명품 기업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고 매출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명품 대신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은 사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사기범은 택배 주소지 오류, 배송 불가, 과태료, 범칙금 미납 등의 문구를 담은 문자로 URL 접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 첫 곡은 로비 윌리엄스의 슈프림 350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애플민트님도 그 2부 시작 로고송 들으시고 저희 고양이 이름이 아침인데요. 아 아침이다 하면 자기 이름 부른 줄 알고 냥 하면서 옵니다 하셨어요. 와 이름 너무 예쁘네요. 아침이. 근데 그 집 고양이는 부르면 오나 봐요. 저희 집 고양이는 불러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근데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아는 거지. 아침이. 2079님 주디 100일 축하하러 잠깐 주유하러 들어왔습니다. 축하는 해야 되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격하게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름 거의 바닥이어서 들어가신 거 아니죠? 한 칸 남았는데 축하하려고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네. 5,000원 주유하고 나오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은 추석을 앞두고 주디스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나 과태료 안내를 가장한 문자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사기까지 각종 이것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불안감을 자극해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피싱, 2번 낚시. 정답과 함께 이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조심하시는지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0: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카펜터스의 싱. 오늘의 퀴즈곡 정답은 1번 피싱이었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인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성한 용어래요. 피싱, 특히 추석을 앞두고는 택배 주소지 오류, 배송 불가, 과태료 범칙금 미납 이런 문구를 담은 문자로 URL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3716님,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적금 탄 날 전액 피해를 보셨습니다. 너무 자책하셔서 그냥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제 돈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무서운 게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왕님, 쓰레기 무단 투기했다는 문자 클릭했다가 핸드폰 초기와 카드 새로 발급, 신분증 재발급, 은행 방문. 한동안 수습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먼지방울님, 요즘은 AI로 지인인 것처럼 목소리도 똑같이, 말투도 똑같이 피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 간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 엄마네 강아지 이름은? 이런 거. 답은 말씀 못 드립니다. 피싱 예방을 위해서. 아,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네, 잘하셨네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리번님, 경찰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은 경찰 얘기도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검찰은 절대로 금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심하기가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7252님, 은행 근무하신대요. 500만 원 이상 출금 고객에게는 귀찮을 정도로 질의 및 응답한 후에 출금에 응합니다. 요즘에는 경매 수익을 사유로도 종종 피싱 생기더라고요. 금전 이익은 절대 노동 없이는 어렵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드라곤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것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나이 상관없이 요즘 너무 다양하게 당하고 계셔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제발 URL 클릭하지 마세요. URL은 일단은 클릭 안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9445님, 저는 지금 뱅커톤 챌린지라는 금융문제 해결 대회를 친구들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피싱과 사기수법을 막기 위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승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일하고 계시네요. 우승, 화이팅! 이분들 포함해서 오늘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23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2부 듣고 계세요. 달에 취한 나비님 신청하셨네요. 컬처클럽 카르마 카멜레온.

네, 풋루스도 들으셨습니다.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인 아침 8시 40분입니다. 빅맘님 출근길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음악도 좋은데 인도에 은행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을은 또 은행이죠. 요즘 길에 보면 은행 진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떨어져만 있는 것보다 좀 짓이겨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은행 냄새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좀 안 좋아하시죠. 빅맘님 그래서 자꾸 피하시는 거죠. 그 특정 시기에만 볼 수 있는 풍경들 있잖아요. 은행도 그렇고 저는 어제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스티로폼 박스가 평소에 한 3, 4배는 쌓여있는 거예요. 거의 하늘에 닿을 만큼. 그래서 생각했죠. 아, 추석이구나. 선물 많이 주고받고 계시는구나 싶었답니다. 연보라님이 추석 특집 방송은 연휴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 맞나요? 특집 기다리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대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특집 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추석에도 준비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그리고 둘째 날인 25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그대 아침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함께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한 가수의 인생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고요. 하루에 두 팀씩 1부와 2부로 나눠서 24일 목요일에는 스티비 원더, 조용필, 25일 금요일에는 셀린 디온, 악뮤 이렇게 꾸며질 예정이에요. 네 팀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100일이거든요. 제가 100일떡 드리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말씀은 안 드려도 주디스 여러분께 평소보다 더 많이 커피와 선물 드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1913님 신청하셨어요. 임영웅 또또.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씨아의 스테이 3499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씨아 노래 많이 좋아해 주셨네요. 모란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잘 듣고 있는데 벌써 100일이라니 고운 음색과 발랄함이 매력인 주디 100일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공주마마님. 7688님도 광역버스 기사인데요. 이 시간 버스 승객분들은 모두 주디스입니다. 100일 축하해요.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100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8095님께서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청해 주셔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100일 맞은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1: CBS FM.
2: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3: 메디힐 토너 패드.
1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5: 집에서 홈픽해.
16: 홈픽.
1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5: 지금 홈픽해.
16: 홈픽.
15: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6: 홈픽.
15: 홈픽.
17: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뛰고 나면 다리가 뻐근해집니다. 몸이 힘들다는 신호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열심히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하죠.